伤痕。像我这样迷茫的人，像我这样寻找的人，像我这样路

声音是听到的风景，风景是看得见的声音，听到的景色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1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병거년 7월 금음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허가복이 우리 시에서 민족단결 진보 선전을 활동 전개 상황에 대해 조사 연구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진공대가 생활이 어려운 교원과 일선 교원들을 위문했습니다. 여름철 료객 운수가 원만히 마무리되는 바 연결 사무단은 루계로 료객 290만 8천 명을 수송했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 9월은 연변주 제74번째 민족단결 진보 선전월입니다. 9월 8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허가복은 우리시에서 민족단결 진보 선전을 활동 전개 상황에 대해 조사 연구했습니다. 그는 민족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석의 종교 사상, 특히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할 때 관한 종교 론述를 깊이 있게 관철하고 새 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새로운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며 새 시대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구 건설 목표 임무를 둘러싸고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을 활동 전개를 담채로 삼아 연변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화의 이야기를 생동하게 잘 전하고 전주 여러 민족 간부 군중이 마음속 깊이 네 가지 함께 공동체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교양 인도해 연변의 도약과 추월을 다그쳐 수동하는 데 인심을 모으고 힘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연간 우리주는 홍색, 생태, 빙설, 민속 등 자원 우세에 의탁해 30개의 관광으로 왕대, 교류, 융화 촉진 기지를 정성껏 조성했습니다. 허가복은 서영진 오봉촌을 찾아 일부 마을 주민들의 집을 방문해 주민들과 일상 이야기를 나누고 소득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마당이 깨끗하게 정돈된 것을 본 허가복은 연신 칭찬하며 이들이 시범 번복이 역할을 잘 발휘해 이웃들을 이끌고 환경을 더욱 아름답게 조성함으로써 아름다운 농촌이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거주하고 즐기는 행복한 터전이 되게 할 것을 경려했습니다. 허가복은 또 오봉 금광 반일투쟁 전시관을 참관하고 혁명유적 보호 리용과 민박산업 발전 상황에 대한 소개를 진지하게 청취했으며 관광객 접대, 마을 집체 소득 등 상황을 상세히 요회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봉촌은 홍색 유적의 저력이 중후하고 민족 특색이 선명하며 생태 환경이 우수해 농촌 관광 발전의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혁명유적, 농촌 민박, 민속 체험 등 문화관광 자원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여행사와의 실무 협력을 강화하며 시장화 수단으로 관광객 방문량을 이끌어내고 인기를 모아 농촌 관광 특색을 살리고 규모를 형성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현지 및 가까운 곳에서 소입을 누리고 부유해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연신소학교 형태와 다채로운 선전 교양 활동을 정성껏 조직 전개하며 대중의 걱정거리, 귀찮은 일, 안타까운 일입니다. 통일 전선, 민족, 종교 등 부문의 힘을 통합해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진 전형, 성규홍전을 이끄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도록 경려했습니다. 미문 과정에서 진공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교육은 나라의 대계이고 당의 대계입니다. 전시 각급 각 부문에서는 교육 우선 발전 전략을 견지하고 교육 자원 배치를 최적화하며 교원 대우 건설을 강화하고 교육 교수의 질을 높여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잘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스승을 존경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양관 사회 풍조를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실제적인 일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어려운 문제를 풀어 교원들이 안심하고 가르치며 전념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광범한 교원들의 직업 영리감과 행복감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전시 광범한 교원과 교육 사업일꾼들은 당을 위해 인재를 육성하고 나라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며 교육가 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하고 고상한 사덕과 해박한 학식으로 학생들의 성장과 인재 양성을 이끌며 독지 채미로가 전면적으로 발전한 더 많은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힘써 양성하기 바랍니다.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시장인 장학빈이 위문에 참가했습니다. 교사절 당일 북산소학교 6학년 일반 학생들은 정성이 담긴 소박한 방식으로 교원들에게 특별한 명절 축복을 전하며 교정에 따뜻함을 더했습니다. 아침 등교 시간 학생들은 일찍부터 교문 앞을 지키며 교정으로 들어오는 매 교원에게 꽃 한 송이씩 건네고 선생님 명절 축하드립니다라고 인사해 평범한 일상에 따뜻한 장면을 더했습니다. 학생들은 사설 등 고시를 감정 담아 낭송하며 천년을 이어온 스승을 존경하고 도리를 중 관광, 학생, 연학,

0: 친척 방문과 휴가 등 여러 유형의 여객 유동이 겹쳤습니다. 관할 구역 여객 유동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데 비추어 연길 참호단은 수송 능력을 전력으로 확충했습니다. 여름철 여객 운수기간 로계로 여객 열차 3,836쌍을 운행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645.5쌍 늘었으며 동기 대비 20.23% 증가했습니다. 62일간의 여름철 여객 운수기간 연기를 참호단은 시종 안전 생산 최저선을 굳건히 지키고 층층이 안전 관리 책임을 다져 안전 수송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관할 구역 각 역에서는 대규모 여객 수송의 특점에 결부해 일터 당직 기재를 최적화하고 출입구 통로, 대합실,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등 관건 구역의 당직 역량을 보강했습니다. 또한 안전검사와 위험 물품 검사 작업 표준을 엄격히 시달하고 응급 처리 예안을 세분화해 각종 안전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 해소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혈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정선아였습니다.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족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1: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확실하게 타파여 우리 시를 부흥시키고 선두를 달려 연길의 전환 발전의 새 장을 열어갑시다. 미성년 교육 진지 건설을 강화하고 교육 양성 환경을 최적화하자.
1: 작은 손이 큰 손을 잡고 함께 문명을 발전시키자.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길록 작사 강철웅 작곡의 상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웃으며 살라기에 가슴 열고 살라기에 잊어야지 잊어야지 내 마음 다독여도 말은 풀 헤치고 돋아나는 새싹처럼 머리 쳐든 아픔이 가슴을 허비누나 꽃잎으로 닦아볼까 햇빛으로 닦아볼까 바람이 속삭이네 세월로 닦으라고 차미령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곡의 상처를 차미령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평소에 몸에 좋은 거 아니었어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생으로 먹으면 간 수치를 폭발시키는 채소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물로 먹으면 몸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거나 샐러드를 챙길 때이 정도는 생으로 먹어도 괜찮겠지 하고 집어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 생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채소가 하나 있습니다. 건강식으로 오해했다가 실제로 간 수치 이상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는 채소, 바로 고사리입니다. 네, 고사리는 충분히 삶고 우려내면 대부분 제거됩니다. 하지만 생으로 섭취하거나 덜 삶은 상태로 먹게 되면 이 독성 물질이 그대로 몸속에 들어옵니다. 간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동하게 되고 그 결과 간 수치가 급격히 오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 간이 약한 사람이나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이라면 그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물인데 왜?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사리는 오래전부터 먹어온 식재료라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전제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좋은 채소라도 먹는 방식이 틀리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고사리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몸에 좋은 거 아니었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채소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부터라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고사리는 절대 생으로 먹는 채소가 아닙니다.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간을 혹사시키는 실수, 이한 가지만 피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신체에 의해 분해되고 대사되며 뇌세포에 손상을 주지 않고 뇌의 원래 세포 기능과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약물이 신체에 의해 대사되면 환자의 정초신경 기능이 회복됩니다. 반대로 수술 중에 마취제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으면 많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육 이완제가 부족하면 수술 시야가 좋지 않고 난이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진통제가 부족하면 수술 중 고혈압, 빈맥 등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진정제가 부족하면 수술 중 환자가 의식을 차려 통증을 느낄 수 있지만 말을 할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매일 밤 불면증이나 불규칙적인 수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래 내용은 이런 분들이 잘 들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핀란드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중년기의 불규칙적인 수면, 특히 잠드는 시간이 불규칙적이면 향후 심혈관 질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핀란드 올루대학교는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 이 학교의 연구 일꾼은 1966년생 핀란드인 3천여 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그들이 46세 일대의 일주일 수면 모식을 모니터링하고 이후 10여 년 동안 그들의 건강 상태를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 불규칙적인 수면이 의학적으로 불리는 주요 불량 심혈관 사건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주요 불량 심혈관 사건에는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 질병과 관련된 비교적 엄중한 사건이 포함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8시간 미만인 사람들 중 잠드는 시간이 불규칙적인 사람의 주요 불량 심혈관 사건이 발생할 위험은 잠드는 시간이 규칙적인 사람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일꾼은 이전 연구에서 불규칙적인 수면 모식이 심장 건강 위험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고, 이번 연구 결과는 잠드는 시간의 규칙성이 심장 건강에 매우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정선아의 해피라디오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싣고 즐거움을 싣고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잘 사는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잘 산다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마음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잘 산다는 건 화려하게 사는 게 아니라 단단하고 품격 있게 사는 일입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균형을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잘 사는 사람입니다. 아마 잘 사는 사람 하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서 잘 사는 사람하고 그냥 잘 사는 사람과의 이 차이점, 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 해서 또 잘 살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잘못된 선택인 거죠.

FM 91.4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행복을 전하고 기쁨을 전해주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늘 이 시간과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정말 눈물이 날 때도 많습니다. 찬란한 태양도 빗방울에게 자리를 내어줄 때가 있듯이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아픔도 슬픔도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어쩌면 정말 가질 수 없는 욕심 때문에 너무나도 더 큰 상처를 받는 우리 현대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비 오면 채워지는 말이 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조금 나에게는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가끔은 내려놓을 줄도 아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품 셋집살이 보내드립니다.

0: 집세 받으러 왔지.
1: 집세? 써야 되지.
0: 아니, 자꾸 이러지 말고. 그 우리 마누라 성격 알잖아. 그 나 오늘에도 집세 못 받아가면 그 호래기 같은 마누라한테 당장 이렇게 된단 말이야.
1: 아, 돈이 다 준단 게 예의가 아니에요. 너 별로 안 나그네 애 왔단 말이에요. 이거 떠나겠어 무슨 애부대.
2: 소리라는 게 정말 좋은 물건이다. 예. 먹으면 먹을수록 기운이 난단 말입니다. 예. 여보! 여보! 참, 이 아까 또 어디를 갔는가? 에, 어디를 갔으면 차라리 잘 됐다. 또 어디 가서 술을 한잔 살까닥 하고 와야 되지. 에, 간다! 소리란 놈은
1: 이거 어디로?
2: 나이가 녹이야!
1: 녹이긴! 녹이긴! 내지! 아니 내놨어.
2: 어디 가버려?
1: 아 뭐라고 내놨어?
2: 가만. 아! 어! 아 가만. 돌았지? 내가 오늘 돈벌 나갔지? 당신이 싸둔 사는 차를 가지고 서시당 앞에 가서 돈벌어 턱 갔는데 어째 그런지 손님이 없어.
1: 아니 그냥 못 벌었지도.
2: 그래, 서시장 앞에서 너는 까딱하고 가불고 있는데 누기 와서 이렇게 톡톡 치니까 알겠어?
1: 예.
2: 그래서 나 이렇게 보니까 나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검은 여자가 있을 수 있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을 때 내 보다 그렇게 검은 여자는 참 아니면 안 있을 때 아, 그래서 나보고 어찌 무슨 꼭 가다닌 거 아이겠어?
1: 아, 그래, 언제 쓰니까나? 어디를
2: 가십니까? 하니까나, 오, 저, 영진 씨, 저 일맥 가다닌 거 아이겠어?
1: 아, 정신 좀 차리소. 아유, 어쨌다, 예.
2: 아, 그래, 내 선택에 참을 수 있나?
1: 아, 그래서.
2: 그래서 그 코 찔린 그거 그냥 봉착해보자고 들어가서 양문 채 굽는 데가 굽어달래서 그 갈비는 뜯고 찌는 뜯고 그걸 그거 코파실 뜯고 막 쳐서 뜯는데 아, 옛날 친구를 만나가지고 똑같이 막 킹크랩 먹어주고 나오다는데 너 봤네 벌미는 턱 들어지.
1: 아, 그 미쳐라 뭐 해놨다고?
2: 싼다 해라지 서는 내 나라.
1: 어, 얼마로?
2: 양자 89원. 그러게 말이야.
1: 그래, 어제.
2: 아, 그럼 먹고 돈 아줄 수 있어?
1: 그러죠.
2: 그래서 그 번돈을 60원 팍 재주고
1: 그다음에
2: 당신이 싸든 쌀미초를 팍 덜어 잡히고
0: 집세 또는 준비됐어?
1: 아직 안 돌아왔어.

0: 아이 뭐야 아직도 안 돌아왔다. 아유 이건 어쩌나. 오늘도 내 못 받아가면 우리 마누라 난리가 날 텐데 어쩌나 이거.
1: 아이고 미안해서 어떡하나.
0: 아, 미안하긴 뭘. 아유. 아 그러니까 아직 집에 남편이 돈 불러 갔다 안 왔다 이거지?
1: 안 왔어요.
0: 그러니까 이 집에 아무도 없다 이런 말이지?
1: 나 있잖아요.
0: 그러니까 여기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다 그 말이지?
1: 네.
0: 야, 정신에 항상 푸짐하게 차릴 텐데 어떤가? 우리 저 앞집 상점집에 가서 그 따끈따끈한 빵냉면 한 그릇씩 드시잖아. 그럼 빨리 가자고.
1: 예.
0: 어서 가자고.
1: 예.
0: 빨리 오라고. 아, 이거 누구야?
2: 노게 노게 좀 내놔.
0: 내놔. 아니 집에 아무도 없다고 하더니 이게.
1: 이따.
2: 어깨 나왔다 내. 이따. 여보 오늘 몇 살 잡아. 집대를 받으러 다니는 것처럼 하면 내 집 안가는 얼레보다고 장심이라네. 공항국으로 가자.
0: 아니 뭐. 공항국에? 아니 공항국에는 왜 가?
2: 공항국 가서 너를 기소라 갔다 갔다
0: 기소?
2: 보통전을 기소라 갔다
1: 보통전을
2: 가져와 갔다.
0: 뭐야 강간대?
2: 가라
0: 빨리 가라. 그래 가자 공항국으로 가자. 가자!
2: 너는 어째 가겠나?
0: 나도 기소할 테다.
2: 무서워.
0: 남의 집체 한 푼도 안 내고, 이게 몇 년째? 공항국에 가자!
2: 아, 그럼 안 해야겠다.
0: 가자! 그럼 안 해야겠다. 왜 안 돼?
2: 그럼 안 해야겠다.
0: 병원에 가야지, 병원에.
1: 병원에 가야지.
0: 내 여기, 돈 가진 게 조금밖에 없는데, 이걸 먼저 가지고 가게.
2: 내
0: 지금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올 테니, 빨리 가라고.
3: 뭐다로 들어올 줄 알았다.
1: 이런.
3: 아니, 그 다음에 집에 발짝마다 배대 터질 것 같아.
1: 아, 너야, 난 딱 많이 터졌다.
3: 어, 돈을 벌었다.
1: 야, 이거 또 뺏기 모르는 거 말이야.
3: 어휴, 돈을 벌었다. 이제 저 구두쇠 허영감이 내 갖다 그돈인 거 하면서 돈 가지러 가겠다는데 돈은 또 얼른다.
1: 야, 돈 어디 오늘 내겠는데?
3: 아니, 당신이 거울 정지 방법도 잘 봐라.
1: 어, 이제 아주 개구해. 그만 무슨 거울인가. 나이도 못하겠다.
3: 방법 잘 봐라. 방법 돈 또 벌어.
1: 있을 것만.
3: 있어?
1: 당신 죽었어.
3: 보다보다 더럽기다. 내 죽은 다음에 판다는 것 해보다.
0: 그랬거나 언년도 구두쇠 허영감이 내 마음이 있었구나.
1: 갓발로 내 대출하자라고.
3: 갓발로?
1: 예.
3: 아, 죽는 것도 갓발로 죽는 게 없어? 갓발로 죽는 것은 어렵겠지.
1: 아니, 무서워. 아니,
3: 그거 같다. 물에 빠진 사람 안 다 죽는다.
1: 무슨 물에 빠진 사람? 빨리 총 늘어져 죽었어.
3: 죽었다.
1: 내
3: 가슴하다. 네.
2: 아니 여보 나 그냥 죽었으면 슬프게 울어야지. 이제 가슴하다.
1: 아니 나 그냥 형 제대로 죽지도 않았지. 또 울어도 못 본 게 어떻게 하는데.
3: 그래 그래. 슬프게 소리를 쭉 이렇게 내면서 쨍 울어라 말이야.

0: 살아봤대야. 옆편 내 속이나 속일 거니까 그깟 놈은 일찍 암치 그렇게 저승으로 가는 것도 장수네, 장수야. 그건 그렇고, 자, 우선 왔던 김에 시체를 보고 조상이라도 해야겠는데. 그래, 눈을 감았어?
1: 감았어.
2: 미신이야.
3: 여보, 내 그게 거저 해보는 소린데 이렇게 누워가지고 나무 못 살게 굴어 돈을 벌어 산다는 거는 그나이 못 쓰듯이야.
1: 정말 우리 답답한 사람.
3: 그러니 이 돈은 우리 집에 저 허영감에게 돌려주고 우리 저 고향 마을에 그냥 팔가 나가서 제비를 맡고 집을 찾아가지고 농사질에 하면 살면 하루 세 끼는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여.
1: 잘 생각했다. 언제 그렇게 생각한 게지.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미련이 남습니다. 내가 좀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후회 없는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요. 모두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한 일이 내일 후회가 되더라도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아픔도 슬픔도 좌절도 모두가 지나가는 법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충실한 시간 만들어 가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후회는 적어지는 법입니다. 그때 가서 아, 내가 왜 그랬지 하는 후회.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당.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시간 노래 한마당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오늘도 40분간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김동진 작사, 김범도 작사.

0: 작곡 박경숙의 우리네 연변이 이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그리고 연길 용함의 제중심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칭칭 FM 라디오 앱에서 연지 중허 광보 검색하시면 청취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연지 롱메이 APP를 다운로드하시고 생방송 듣기에서 저희 방송을 클릭하시면 또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라디오 수신 지역이 아니거나 라디오가 없으신 분들 휴대폰으로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많은 분들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연변은 봄날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함창도 작사 김학렬 작곡 장홍연의 노래입니다. 79149번, 노래방 번호 79149번입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연변은 봄날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 79149번, 79149번이었습니다. 네, 이 노래는 함창도 작사, 김학렬 작곡, 장홍련의 노래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할 우리네 연변이여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리랑 열두 고개 용케 넘었소. 아리랑 열두 고개 용케 넘었소. 한 폭이 작은 풀도 무심히 볼 수 없는 한 폭이 작은 풀도 무심히 볼 수 없는 산이여 강이여 우리네 연변이여 산이여 강이여 우리네 연변이여 산이여 강이여 내 정든 고향이여

0: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김동진 작사, 김범도 작곡의 박경수 가수가 부른 우리네 연변이여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 가능합니다. 칭팅 FM 라디오 앱에서 옌지 중허 광보 차우시행위 검색하시면 청취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길 융합매체중심 APP, 이엔지 롱매 APP에서 역시 라디오 듣기가 가능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네 연변이어 2절 부분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연변이요 올라갑니다. 연변이요 내려오지 않고 마지막 부분. 자, 아래는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20번, 79120번입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고요.

0: 네, 노래마당 오늘은 김동진 작사, 김범도 작곡, 박경숙의 노래로 된 우리네 연변여를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20번, 79120번입니다. 네, 오늘도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그 아이는 부끄러운 저의 과거였습니다. 저의 수치였고 저의 절망과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전 되도록이면 죽을 때까지 그 아이를 영원한 비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또 한 번 보기 좋게 뒤통수를 치네요. 제가 그토록 잊고 싶어 했던 그 아이는 제 앞에 보내놓고 제가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제 아들은 이름마저 기억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요?
1: 라디오 소설 춤추는 꽃도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문득 옆칸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벽체에 바싹 몸을 붙인 채 여자는 숨을 죽이고 소리나는 쪽으로 다가가 깨진 유리창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머리만 하얗고 몸뚱아리는 죄다 까만 색인 젖소 두 마리가 여물을 새김질하고 있었다. 누군가 소똥을 치우다가 갑자기 어디론가 숨어버린 듯 뇌창문 밑에 소똥이 가득 담긴 삽이 널브러져 있었다. 소가 새김질을 하다가 넌지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이 선하고 슬퍼 보여 무슨 사연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2: 너도 나처럼 이곳에 팔려온 거니? 아님 몰래부터 여기서 태어난 거니?

0: 그래, 너도 에미가 보고 싶겠지. 세상에 에미가 없는 자식이 어디 있고, 자식이 없는 에미가 어디 있겠니? 나도 엄마가 보고 싶어. 내 아들도 보고 싶고. 소가 계속하여 그녀 쪽을 곁눈질했다. 소심하게 곁눈질 할것 없어. 너를 해치려고 여기 온건 아니니까. 그때 바로 뒤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여자가 몸짓거리면서 돌아섰다. 한 중년 남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실실 웃고 있었다. 어디서 본 듯도 하고 처음 보는 듯도 했다. 남자가 온몸을 유난히 출렁거리며 그녀 앞으로 걸어왔다. 누구세요? 그녀가 뒷걸음질하며 경계했다. 그러자 남자가 재빨리 엄지손가락을 흔들면서 말했다.
1: 케이치, 케이치.
0: 무슨 뜻이지? 여자가 고개를 갸우뚱거리자 남자도 멋쩍게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더니 뜬금없이 손에 든 양철통을 손으로 톡톡 두드려 보였다. 뭐 하자는 게야? 여자가 계속 경계하는 눈빛을 하고 있자 남자는 개면쩍어 웃으면서 발길을 돌려 소울이로 들어가 버렸다. 조금 휘어지기 시작한 뒷모습을 보고 나서야 그녀는 그가 진신의 맞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엄지손가락을 내민 의미도 자신이 맞이라는 뜻이었을 것이라고 여자는 지레 짐작하였다. 하지만 케이치란 말이 이쁘다는 강서지방 사투리인 줄을 알 리가 없었다. 진신의 맞이가 밭에 가지 않고 집에 남아서 자기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욱 알 리가 없었다. 여자는 자리를 뜨지 않고 남자가 하는 일을 지켜보았다. 남자는 한 손으로 양철통을 젖소의 배 밑에 가져다 대고 한 손으로 젖소의 젖을 주물럭거렸다. 별로 힘을 들이지 않는 것 같은데 하얀 젖줄기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물총처럼 줄기차게 쏟아져 나왔다. 한편 남자는 호기심으로 가득 찬 시선으로 은밀하게 그녀 쪽을 계속 흘끔거렸다. 그러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으면서 케이치, 케이치라고 말했다. 싱거워 보이기는 해도 악한 사람 같지는 않았다. 소두 마리의 젖을 모두 짜자 양철통이 거의 다 차갔다. 그 무렵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검은 송아지 같은 구름대가 낮게 흘러다녔다. 비가 내리려는 모양이었다. 남자는 젠걸, 그녀는 처마 밑에 서서 미친 듯이 쏟아져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삼대 나뭇잎들이 광풍에 못 이겨 무수히 떨어져 내렸다. 한참을 그렇게 비를 쏟아붓던 하늘이 10여 분이 지나자 언제 그랬더냐 싶게 맑게 개였다. 마치 변덕이 많은 여인네의 얼굴 같았다. 이곳의 날씨는 그야말로 종잡을 수 없다. 아침에 해가 났다가도 낮에 비가 오는가 하면 아침에 흐렸다가도 낮에는 해가 뜨겁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흐렸다 개였다를 반복했는데 료달리 비가 많았다. 그래서인지 빨래를 널면 잘 마르지 않는다. 다 마른 빨래도 하루만 지나면 도로 누기가 들어 촉촉하다. 가을 들꽃이 피어난 들판에는 물안개가 뽀얗게 피어올랐다. 늪에도 갓 쪄낸 시루 속에 서린 뜬김처럼 하얀 안개가 서려 있었다. 남자가 솥에 우유를 넣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급기야 아궁이 밖으로 연기가 쏟아져 나왔다. 갑자기 내린 비 때문에 굴뚝이 습기를 먹어서 그런 모양이다.

0: 남자는 눈물까지 쏟아가며 연신 기침을 해댔다. 그는 옷을 벗어서 연신 부채질을 해댔다. 신기하게도 연기가 죄다 아궁이 안으로 다시 빨려 들어갔다. 우유가 끓기 시작했다. 솥의 가장자리에서부터 작은 기포를 일으키며 끌어번지기 시작한 우유가 금시에 솥 복판에까지 보글보글 끌어번졌다. 남자가 국자로 우유를 한 사발 푸더니 만두 한 조각과 함께 차반에 담아서 그녀에게 공손히 내밀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눈짓과 몸짓으로도 어지간한 것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차반을 받아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남자는 걸상을 문 밖에 놓고 그곳에 앉아서 한 손에 우유를 들고 한 손에 만두를 들고 맛있게 먹고 있었다. 이들은 밥을 꼭 밖에서 먹었다. 그것이 그녀는 궁금하였다. 우유는 달고 고소했다. 여자는 우유와 만두를 먹으면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문득 여기에도 삶이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날아가는 저 검은 새들이, 푸르를 스치는 저 작은 바람들이, 몸을 하얗게 뒤집는 갈대들과 옅은 황록색의 참대숲들이, 자지러지게 피어있는 보라색 엉겅퀴와 들국화들이, 그리고 문지기처럼 문 밖에서 말없이 만두를 먹고 있는 진신의 맏형이. 맏형이 흘린 밥알이나 만두 부스레기를 주워 먹고 있는 닭과 강아지들. 침묵으로 존재하는 이들 속에서 나는 무엇일까? 이들 속에 어울리지 못하는 공기 속에 떠다니는 먼지일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저 들판을 쓸고 다니는 바람일까? 그녀는 그들과 함께 있어도 함께 있지 못하는 이질적인 존재로 치부되었다.
1: 이 사람은 언제 돌아올까?
0: 어울리지도 않게 그 남자가 기다려졌다. 어제 하룻밤을 같이 잤던 진신의 넷째 말이라는 것도 아니고 그새 정이 든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러고 보면 기다린다고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온전히 혼자인 시간을 견딜 수 없었거나 그저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던 것일 수도 있다. 저녁 어스름이 내릴 때 밭일을 나갔던 진신애가 하나 둘 돌아왔다. 그런데 그 속에 넷째가 보이지 않았다. 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저녁을 먹을 때까지 기어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자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1: 그 사람은요?
0: 그들이 자기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할까 봐 여자는 손가락 네 개를 빼들고 흔들었다. 그러자 진계온이 두 팔로 가위 모양을 만들어 보이며 도리질을 했다.
2: 그 아이는 오늘 못 와.
1: 왜요? 왜 못 오는데요? 오이썸모.
2: 러스체 가이상 쥬마이동시.
0: 여자가 짠지들을 먹고는 불만 없이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시골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난 일이 힘들어 다들 지쳐서인지 진신의 형제들은 저녁을 먹자마자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여자는 잠이 오지 않았다.
3: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지난달 가족들만 조용히 알고 있던 작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직 모든 일이 정식으로 확정되지 않고 세부적인 준비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가족끼리만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입이 무겁고 믿을 수 있는 줄 알았던 지인이 있었는데 어느 모임 자리에서 먼저 말을 내고 말았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던 비밀스러운 계획을 사전 동의 없이 갑자기 꺼내 이야기하는 바람에 저는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아직 비밀인 사실이 외부에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준비가 모두 끝난 뒤 사람들에게 깜짝스럽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소식이 퍼지며 기대했던 설렘과 정성이 사라져버려 아쉬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숨겨두었던 이야기가 먼저 새어나가면서 차분하게 준비한 의미가 퇴색됐고 계획이 어수선하게 흘러가 조금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며 말을 내다가 가진 숨겨진 사실을 꺼내 드러내다는 뜻을 생생하게 체감했습니다. 말을 내다의 첫 번째 의미는 비밀이나 남이 모르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여 드러나게 하다는 뜻입니다. 숨겨두었던 사실, 비밀, 미공개 내용을 꺼내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만드는 행동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이야기했다는 의미를 넘어 숨겨진 내용이 드러났다는 뉘앙스가 핵심입니다. 말을 내다에는 또 전혀 다른 느낌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비밀이 드러나는 상황이 아닌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고 이야기거리를 꺼내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바로 이야기거리 삼아 말을 시작하다는 뜻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식사를 하며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 때 한 친구가 요즘 유행하는 취미 이야기를 꺼내며 먼저 말을 내주었습니다. 덕분에 딱딱했던 분위기가 풀리면서 모두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특별한 비밀이 아니라 일상의 이야기거리를 꺼내 대화의 물꼬를 트는 그 행동이 바로 말을 내다의 쓰임새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대화가 막히거나 어색할 때 분위기를 풀기 위해 여러 이야기를 꺼내곤 하는데 이처럼 주제를 정하고 이야기거리를 삼아 말을 시작하는 행위를 말을 내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을 내다는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숨겨진 비밀이나 사실을 꺼내 드러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야기거리를 꺼내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표현이지만 담고 있는 상황과 뉘앙스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문맥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비밀이 드러나는 상황 혹은 대화의 물꼬를 트는 상황을 만날 때 오늘 소개해드린 말을 내다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훨씬 정확하고 생동감 있게 우리말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병 종석이가 전국 광범위한 교원과 교육 종사자들에게 명절 축하와 진심 어린 문안을 전했습니다.
0: 습근병 주석이 조선 국경 78주년과 관련해 조선 최고 지도자에게 축전을 전했습니다.
1: 적으로 교원을 존경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양호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교육 강국 건설을 위해 강대한 힘을 결집하자라는 제목의 속병을 발송했습니다.
0: 중공장 정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조항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9월 9일 조선 국경 78주년과 관련해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공무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은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습근평 정석이는 78년간 조선노동당의 지도하에 조선인민은 자력갱생하고 단결분투하며 조선사회주의 재반사업을 활기차게 발전시켜왔다고 표했습니다. 특히 근일의 총비서 동지 인솔하에 조선 당과 인민은 경제사회 건설을 힘써 추진하고 인연의 발전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더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형제 조선 인민은 노동당 제9차 전국대표 대회가 제기한 목표와 임무를 실현하고 당과 국가 건설 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끊임없이 개척하리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습근평 정석이는 종조 양국은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 도우면서 운명을 함께하는 사회주의 우호적인 이웃이며 종조 관계를 잘 수호하고 다지고 발전시키는 것은 시종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 6월에 조선을 국빈 방문하고 총비서 동지와 함께 양당 양국 관계 발전의 새 장을 열어놓았습니다. 나는 총비서 동지와 함께 양당 양국 관계에 대한 전략적 인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각자의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국 인민의 복지와 진선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1: 2026년 글로벌 서비스 무역 정상회의가 9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중공조항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정설상이 회의에 참석하고 기조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국제무역의 중요한 구성 부분인 서비스 무역은 글로벌 경제성장과 산업 성격에서 갈수록 더 큰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글로벌 서비스 무역 정상회의에서 여러 차례 중요한 영상 축사를 발표하거나 서비스 무역회의에 축하 편지를 보내며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협력을 심화하는 실무적 조치를 선포했습니다. 이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확고한 결심,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업과 서비스 무역 발전을 위한 중국의 주동적 책임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당면 국제 경제 무역 구도가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서비스 무역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서비스업의 개방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의 선택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세계의 수요라고 표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서비스업의 품질과 효율, 혁신 능력을 제고하고 서비스업의 고품질 발전으로 서비스 무역이 새로운 단계에 오르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둘째, 개방의 선도력을 견지하며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와 편리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포용과 공동 진보로 서비스 무역 발전의 새로운 공간을 확장해야 합니다. 셋째, 인공지능 등 디지털 스마트 기술과 서비스의 공유를 강화하고 디지털 인프라 시설의 상호 연결과 소통을 추진하며 디지털 지능으로 서비스 무역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중공조항정치국 위원이며 북경시 당위원회 서기인 윤력이 회의에 참석하고 축사를 했습니다. 부룬디 대통령 엔다이 슈미에, 짐바브웨 부대통령 치온가, 불가리아 부총리 프레프, 유엔 무역발전회의 사무총장 대행 모레노,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총간사 등홍삼 등이 화상 또는 현장에서 축사했습니다. 정상회의 이후 정설상 부총리는 서비스 무역회 전시관을 돌아보고

0: 전시 단위 관계사들과 상호 교류했습니다. 9일 오후 정설상 부총리는 선호하여 프레프 지원가를 접견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중국은 각 측과 함께 전통적 친선을 다지고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강하며 서로의 핵심 리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하고 중점 영역 협력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하며 호혜 상생 과정에서 현대화를 함께 추진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외국 정계 요원들은 중국과의 친선 관계를 깊이 중시하고 제 분야의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하며 상무 관계가 더욱 큰 발전을 이룩하도록 추진하려다고 표했습니다.
1: 공문포도 판공실이 9일 출발 15타국에는 개를 두지 소식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중앙통일전선부, 중앙사회사업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전국종협,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관계자가 15차회의는 전망계획기간 사회주의 민주발전과업을 설명했습니다. 15차회의는 전망계획기간 우리나라는 각 민주당파와 무소속 인사들이 당과 국가의 중심 과업에 집중해 정책 건의와 자문을 하도록 지지하고 당내 지식인과 새로운 사회계층 인사들이 혁신과 창조에 적극 나서도록 이끌어나가며 민영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중앙사회사업부는 각 측이 질서 있게 기층관리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기층 단위의 권한과 책임 경계를 규범화하는 한편 자원, 봉사, 관리를 기층 단위로 적극 하향시키기로 했습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교육과 취업, 의료, 양로, 사회보상 등 인민대중이 관심하는 사안에 집중해 립법, 감독 등 사업을 통일기획하고 참답게 추진하게 됩니다. 전국종협은 건강중국건설 가속화, 고수준 대외개방 확대 등 10대 중점 과업별로 지속적인 민주감독을 실시해 계획 실시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15차회의는 전망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여러 민족들이 공간, 문화, 경제, 사회, 심리 등 전방위적으로 융합되도록 추진하고 중화민족의 대단결로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 추진하게 됩니다.
0: 계를 보도 장정정신 이어받아 부흥의 로정에서 힘차게 나아가자 오늘은 주황홍군 장정 출발지 중 하나인 복건성 장정을 찾아 홍색당의 기운으로 정신력을 다지고 생태를 바탕색으로 산업을 지탱력으로 삼아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신시대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1934년 9월 30일 성모령 전투의 포연을 뒤로하고 산에서 내려온 6천여 명 복건 서부지역 자제병들이 이곳에 집결했습니다. 그중 1600명은 장정 복건 신병훈련소의 새 전사들이었습니다. 복건 용암시 장정현 중복촌은 송모령 기슭에 자리해 있습니다. 1934년 9월 말 홍군 제9군단은 이곳에서 결집해 결의를 다지고 2만 5천리 장정에 첫발을 뗐습니다. 마을 입구 홍군 다리에는 모집 병사의 키를 재던 눈금선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홍군 후손 종명은 거의 매일 이곳에서 관광객들에게 의무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 행당에는 구국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표어가 아직 선명합니다. 이 눈금선을 넘어간 중복촌의 자제 근 600명 가운데 귀환해 마을에 돌아온 이는 단 6명뿐입니다. 룡암시 당위원회 당사 지방지편찬실의 조정빈 주임은 장정에 나선 주왕주력 홍군 8만 6천 명 중 2만 6천여 명이 복건 서부지역 자제들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전쟁의 포효는 사라졌지만 혁명의 유전자는 이 땅에서 대대손손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 장정현은 홍색 문화관광 공간을 정비해 완전한 홍색 관광 코스를 내왔습니다. 중복촌 촌민위원회 종춘원 부주임은 올 상반기 마을 1인당 수입은 10% 증가하고 마을 집단 수입은 40만 원을 돌파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오늘날 장정현을 둘러보면 산과 들이 온통 푸른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기만 해도 이곳은 중국 남부 적색토 지역에서 수토 류실이 가장 심각한 현 중 하나였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세대를 이어 수토 류씨를 다스리며 녹색 장정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현재 수토 보유율은 93.82%까지 올랐고 삼림 피복률은 79.55%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의 수토류실 관리 모델은 유엔 생태보건의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장정현 수토보전센터 아퀴주임은 수토보전 탄소흡수원, 정강류역, 수원함양림 강화 등 사업으로 생태청정 소류역 시범지를 만들고 생태보호보건에서 생태상품 개발로 관리 모델을 승격시키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진강 장정산업단지는 진강시와 장정현이 공동 조성한 복건성 제1진 산해협력 산업단지입니다. 최근 한 방직기업이 최신 와류 방적기를 도입해 전자동 스마트화 생산을 실현했습니다. 기업 관계자 진우군은 산해협력을 통해 장정에서도 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며 현재 10억 5천만 원을 투자해 고급 방적 30만 방추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룡암시의 전체 지역 생산 총액은 3,500억 원을 넘어섰고 1인당 GDP는 13만 원을 돌파해 전국 중점 로혁명 근거지 도시 가운데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산업발전의 새 로정에서도 로혁명 근거지 주민들은 혁명에서 앞장서고 생산에서 선두를 달리는 우량한 전통을 이어가며 홍색 땅의 기운으로 정신력을 다지고 생태를 바탕색으로 산업을 지탱력으로 삼아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신시대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 국가통계국이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동기 대비 0.8% 상승하면서 온건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공업 생산자 출고 가격 지수는 동기 대비 3.8% 상승하면서 상승폭이 전월 대비 0.3%포인트 확대되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의 전월 대비 수치를 보면 연산력 수요의 급증 등 영향으로 휴대폰 가격이 2.3%, 태블릿 PC 가격이 2.1%, 데이터 저장 장치 가격이 2.1%, 식품 가격은 0.4% 상승했습니다. 전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동기 대비 0.8% 상승하면서 상승폭이 전월보다 0.3%포인트 커졌습니다. 이는 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폭 영향을 받은 결과입니다.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주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 상승하면서 안정한 흐름세를 유지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관측센터 분석예측처 료남천 경제사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8대류 상품과 소비수종, 식품, 담배, 술, 그리고 외식류, 주거류 가격이 하락하고 나머지 6개 부류의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교통통신료 가격은 2.5% 상승했으며 국제 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국내 정제유 가격이 9.3% 올랐습니다. 국제 일반 상품의 가격 상승 영향, 국내 산업 전환과 승격이 일부 업종의 수요를 견인하면서 8월 공업 생산자 출고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4%, 동기 대비 3.8% 상승하고 상승폭은 전월 대비 0.3%포인트 확대되었습니다.
0: 2026 중국 국제서비스 무역교역회가 9일 북경 수강원에서 개막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기획 원년에 치르는 첫 국가급 서비스 무역 종합교역회로서 본기 교역회는 개방 확대, 협력 심화, 혁신 선도라는 3대 기능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더 많은 중국 서비스가 해외로 진출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 교역회는 주재 전시 핵심 구역에 최초로 중국 서비스 전시장을 설치하고 각지 서비스 무역 분야의 혁신 성과와 전형적 사례를 선보였습니다. 이 밖에 여러 특별 전시에서 최초로 해외 진출 서비스 구역을 마련해 중국 기업의 국제시장 진출에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고 우수한 중국 서비스의 세계 진출에 힘을 보탰습니다. 9개 특별 전시 중 환경 서비스 전시는 에너지와 환경 서비스 전시로 확대하거나 개편하고

0: 에너지를 핵심 주제로 삼아 세계 에너지 전환에 능동적으로 호응했습니다. 건강보건서비스 특별전은 최초로 미래 의료기술 산업 첨단 전시장을 설치해 중소형 과학기술 혁신 기업의 성장 무대를 제공했습니다. 공사 컨설팅과 건축 서비스 특별전은 중국 건설의 전반 사슬 서비스 능력을 선보였으며 여러 신기술을 처음 공개하고 시연했습니다. 참가상 송홍경에 따르면 기업에서 자체로 개발한 건축 공사 지능형 검측 로봇은 시중에 류사한 장비와 달리 사람이 일일이 조작할 필요가 없이 자율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지능형 검측 로봇을 사용하면 검측 효율을 50% 내지 60% 향상할 수 있고 장비 검측 정확도가 95%
1: 보증위원인 손소빙의 중대규를 위반, 법률 위반 문제 대해 립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손소빙은 리상과 신념을 상실하고 초심과 사명을 저버렸으며 당정의 중대한 결책과 보지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변칙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에 다스리는 주체 책임과 제일 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조사에 저항하고 미신 활동을 벌였습니다. 조항파랑규정 정신을 위반한 채 금품을 불법 수수하고 개인클럽을 불법 출입하며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회에 참가하고 향락을 추구했습니다. 조직 원칙을 위반하고 조직의 서면 조사에서 문제를 사실대로 설명하지 않고 간부의 승진과 직원 채용 등 업무에서 타인에게 불법 이익을 챙겨주었습니다. 정점 최저선을 상실하고 직권을 이용해 자녀가 개인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묵인했으며 직권을 남용해 친족의 경영 활동을 도왔습니다. 사법 활동에 불법 개입하고 간섭하고 가풍이 바르지 않으며 가족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데 소홀했습니다. 직무 편의를 이용해 타인의 프로젝트 심사, 공사 수주 등에 도움을 주고 고액의 재물을 불법으로 수수했습니다. 손소빙은 당의 정치규를, 조직규를, 정렴규를, 업무규를, 생활규를 엄중하게 위반하고 엄중한 직무 위법과 수례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 성질이 엄중하고 역량이 악랄함으로 반드시 엄숙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 규를 처분 조례, 중화민공화국 감찰법, 중화민공화국 공무원 정무 처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항규를 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연구와 조항정치국 회의의 심의를 거쳐 손소빙에게 당적 제명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감찰위원회는 손소빙에게 공직 면직 처분을 내리고 당 20차 대표 자격을 중지하며 규를 위반과 법률 위반으로 챙긴 불법 소득을 전부 몰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손소빙의 범죄 혐의는 검찰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심사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재물도 함께 이송합니다. 당적 제명 처분은 조항위원회 전원회에서 추인하기로 했습니다.
0: 천궁수업 향항오문 특별편 우주수업이 9월 9일 진행되었습니다. 신주 23호 승무조의 주양주 장지원 그리고 향항 출신 최초 탑재 전문가인 려가영이 과학시연과 천지대화를 펼쳤습니다. 향항과 오문의 전체 중소학교 학생들이 생중계로 함께 시청하며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진보를 체감했습니다. 새 우주 비행사들의 간단한 자기소개에 이어 천궁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령장 주양주는 먼저 천궁 우주 정거장을 안내했습니다. 정거장에 천화 핵심 모듈, 문천 실험 모듈, 몽천 실험 모듈 등 3개 모듈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천화 핵심 모듈은 정거장의 두뇌로 전체 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으며 승무조 일상생활의 주요 공간입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소라,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은 메히코 정상계가 중국 메히코 친환경 에너지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회 베라크루스 국제에너지 대회가 8일 메히코 동부 베라크루스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여러 메히코 관원과 에너지 분야 전문가, 기업 대표들은 기자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중국 기업이 메히코와의 에너지 협력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전망이 매우 밝다고 표했습니다. 베라크루스주 경제항구개발부 에르네스토 페레스 아스트로가 장관은 우리는 중국 기업의 전략 동반자가 되

0: 추진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자원 예비를 발굴하려면 기술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전문 인력을 더 많이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라크루스주 토목 공정사 협회 울리세스 세르반테스 에스피노사 회장은 청정 에너지 기술과 설비 분야에서 우세가 뚜렷한 중국은 멕시코의 재생 에너지 보급과 확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연간 중국 기업들은 공정 건설, 설비 공급, 프로젝트 협력 등 방식으로 멕시코 신에너지 발전에 참여했습니다. 중국 에너지 건설 그룹이 수주한 푸에르토 페냐스코 태양광 발전소 2기 공정은 2025년 4월에 준공하고 중국 전력 건설 그룹이 수주하고 시공을 맡은 타차마마 태양광 발전소는 2020년에 완공했습니다. 중국 원경 에너지 국제유한회사가 개발에 참여한 육하탄주 반도 재생에너지 풍력 프로젝트도 2020년 7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시장 측면에서 보면 중국 신에너지 제품은 점차 멕시코 경제사회의 전반에 융합되고 있습니다. 비아적 베라크루스 판매 고문인 노에 에르난데스는 베라크루스 시장에 진출해서 2년 만에 제품이 현지 소비자들의 인정을 받았고 신규 고객 중 대부분이 친인척과 지인의 추천으로 구매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가 보유한 제품 품질과 기술, 가격 등 우세는 소비자의 인정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는 개인 소비를 넘어 대중교통 분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멕시코성 대중교통 시스템에 투입한 우통 전기버스는 700대 이상에 달합니다. 올해 열린 월드컵 행사를 위해 마련한 신에너지 셔틀버스 800대 중 95%가 중국 브랜드입니다. 세르반테스는 멕시코가 에너지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신에너지 기술, 설비 제조, 산업 사슬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우세가 멕시코 시장 수요와 더욱 밀접히 결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과 멕시코 간 녹색 에너지 협력이 제품 무역에서 프로젝트 투자, 기술 협력, 산업 사슬 협력 등 분야로 확장하면서 상호 리익과 공동 발전을 실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멕시코 정상계가 중국 멕시코 친환경 에너지 협력을 높이 평가한 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청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2부 역경을 이겨내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자 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수자원 거래로 난제를 해결한 내몽골 알샤맹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아시아 태평양 매체 협력의 세 장을 함께 서내려가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2부 역경을 이겨내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자 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 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宇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이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한동안의 발전을 거쳐 중국이 세계 대국으로 부상했지만 아직 세계 강국은 아닙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복잡하고 불안정한 국제정세에 직면해 국가와 인민의 위기의식도 부단히 강화되고 제고되었습니다. 이에 관해 클라우드에 계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6: 사춘도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는 첨단 과학기술 영역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신조발사에서 교룡호 취역, 상하 달 착륙에서 화성 탐사에 이르기까지 또 5세대 통신기술, 모바일 지불 등을 비롯해 많은 영역에서 대단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칩과 같은 영역에서 일부 국가의 견제를 받았습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며 이런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5: 최근 몇 년간 중국은 과학기술 혁신 분야에서 일련의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원인으로 일부 분야에서 출발이 늦어 세계 선진 수준과 적지 않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핵심 분야와 견제 당하는 곳에 큰 공을 들이며 정의 역량을 집중시키고 전략적 배치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필코 단시일 내에 핵심 분야에서 획기적 성과를 거두고 견제당하는 문제를 점차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은 역사 행정에서 축적한 강력한 에너지를 충분히 방출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에 막을 수 없는 방대한 힘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무엇 때문에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해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습근평 총서기의 연설 한 단락을 듣고 오겠습니다.

0: 우리가 방금 본 이 영상은 2015년 9월 3일 측근평 종소기가 종북이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쇼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대회에서 발표한 연설의 한 단락입니다. 여기에서 측근평 종소기는 시작은 쉽지만 끝을 맺기는 어렵다는 호문을 인용했는데 시경, 대야, 탕에서 나온 말입니다. 시작은 다 좋았지만 다 좋은 결말이 있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좋은 시작과 좋은 결말을 모두 이루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그 어려움은 바로 견제였습니다. 모태똥 주석이 혁명월로 옥장의 환갑잔치에서 한 사람이 약간의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평생 좋은 일만 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심오한 말은 아니지만 아주 소박한 진리를 제시했습니다. 안목을 넓혀 중국 고대사를 살펴보면 이런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탁월한 능력과 대담한 전략을 갖춘 한무제는 통치 초기 군발 진취하면서 모든 면에서 성과를 이뤄 중국 고대의 3대 성제 중 하나인 한무 성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통치 후기에 이르러 사치와 랑비를 일삼고 신선의 경제를 숭상하면서 이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줌으로써 정권이 흔들렸고 심지어 무너질 뻔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작은 쉽지만 끝을 맺기는 어렵다는 말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습금형 종소기가 이 전고를 인용한 의의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뚜렷한 자각의식을 구현했다는 데 있습니다. 맹자는 우한의식을 가지면 살 것이고 현실에 안주하면 죽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한의식 자체가 중화민족 부흥의 길에서 중요한 인식 보전입니다.
1: 몽만 교수님의 해설 감사드립니다. 이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 민족 부흥 위협에 탄탄한 지도 핵심을 구축했기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되돌릴 수 없는 역사 행정에 들어섰습니다. 신시대 10년간의 위대한 변혁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종 위험과 도전, 심지어는 거친 파도를 이겨내면서 이룩한 것이며 전당과 전국 인민이 단결 분투하고 투쟁한 결과입니다. 둘째, 중국 인민이 더 자신, 자리, 자강하게 되었습니다. 신시대에 이룩한 역사적 성과와 발생한 역사적 변혁은 중국 인민의 네 가지 자신감을 크게 증강시키고 보다 더 강대한 전진의 동력, 뜨높은 분투 정신과 확고한 필승의 신념을 형성했습니다. 신시대 역사 성과에서 우리는 중국 요인 우수 프로젝트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중국은 요인 우수, 위성통신, 로켓 기술 등 여러 영역에서 큰 성과를 거두어 국민들의 자긍심을 크게 높여주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신주시포 요인 우주 비행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요인 우주 비행의 원만한 성공은 우리나라 요인...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자원 거래로 난제를 해결한 내몽골 알샤맹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최근 내몽골 자치구 알샤맹 고도신기술산업개발구에서 첫 주권 대출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알샤맹 태흥 태풍 화공 유한 회사가 중국 광대은행 후커트 지행의 심사를 통과해 1,500만 원 규모의 수건 대출 수신 한도를 비준받았습니다. 이번 수건 대출 업무의 성사는 알샤맹이 수자원의 시장화 사용과 수건의 자산화 활용에서 획기적인 혁신을 이뤄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로 권리를 확정하고 신용을 부여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발전의 선례를 섰고 알샤맹 수건 가치를 실현하는 새 경로를 개척했습니다.

0: 면적은 27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지만 건조하고 강수량이 적으며 증발량이 많아 수자원 자연 조건이 열악한 알사맨은 내몽골에서 물이 가장 심각하게 부족한 지역입니다. 알사맹 전체의 평방킬로미터당 가용 지하수량은 952립방미터, 지표수량은 2600립방미터에 불과해 전국 평균보다 많이 적습니다. 물 부족은 알사맹 경제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병목이었습니다. 알사맹 수무국 수정수자원과의 교영과정은 빈약한 수자원과 각 업계의 수자원 수요가 날로 늘어나는 난제에 직면해 최근 몇 년간 알사맹은 정책 창구 기관을 포착해 수건 거래 개혁을 황하류역 생태보호와 고품질 발전 전략을 관철하는 핵심 수단으로 삼고 다양한 형태의 수건 거래를 적극 추진해왔다며 혁신적인 조치로 수자원 배치 난제를 해결하고 자치구 내에서 단기 수건 거래의 상시화를 가장 먼저 실현하고 황하류역 성과 자치구 사이의 수건 거래 영내 돌파를 실현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책 혜택을 발전의 시로로 전환해 물 부족 지역에서 상시화 수자원 배분이라는 새 길을 모색했다고 말했습니다. 물 부족 병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알사맹은 제도를 선차적 위치에 놓고 완비화된 정책 제도 체계의 구축을 수건 거래 개혁 추진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알사맹 수건 매입과 저장 거래 관리 방법 시행과 알사맹 수건 매입과 저장 거래 실시 방안을 제정해 수건 권리 확정, 수량 매입과 저장, 거래 범위, 거래 절차, 가격 기재, 리행 감독 등 각 단계의 규칙과 요구를 명확히 규정하고 현재의 제도적 취약점을 보완했습니다. 동시에 알사맹은 거래 절차를 표준화해 공개 투명한 운행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수건 거래의 신청, 심사, 공시, 감독, 기록 등 표준 절차를 전면 규범화했습니다. 거래 전에는 조사원이 되어 수요와 공급 상방을 정밀하게 접목하였고 거래 중에는 봉사원이 되어 각 측을 조율해 거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거래 후에는 감독원이 되어 기업이 법규에 따라 물을 사용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전 과정 폐쇄형 관리를 실현했습니다. 아울러 가격 형성 기재를 정비해 수건 양도 가격과 현지 실정을 반영한 유형별 거래 지도 가격을 마련하고 황하 지표수 1립방미터당 1원 80전, 지하수 1립방미터당 1원 50전 내지 2원의 지도 가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리익과 경영주체의 권익을 함께 거래해 시장 기대를 안정시키고 수건 거래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했습니다. 알사맹은 또 혁신적인 거래 모델로 다원화 수자원 배분 구도를 구축하는 데 조력하면서 선간 수건 거래도 적극 모색했습니다. 2025년에는 사천성 갈제주 아바현과 두 건의 지역 간 수건 거래를 성사시켰는데 거래 총량은 1180만 립방미터에 달했습니다. 이는 황하류역 선간 수건 거래의 돌파를 실현하고 내몽골 자치구의 지역 간
1: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2: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2: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2: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이어 이해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시아 태평양 매체 협력의 새 장을 함께 서내려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 뉴스 추적.

9월 5일 아시아체 평양 공동체 번영의 길을 함께 구축하자 매체의 공감대와 행동을 주제로 한 아시아체 평양 매체 고위층 논단이 광동성 심수에서 열렸습니다. 40여개 나라와 지구, 유엔기구, 국제기구에서 온 400여 명의 대표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체 협력 심화에 초점을 맞춰 대화로 발전에 관한 공감대를 응집하였고 협력으로 전파의 목소리를 키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과 번영의 매체의 힘을 보태기 위해 힘을 이바지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중국의 해가 개방, 혁신, 협력 세트의 중점 분야를 제기하고 아시아태평양 협력의 경로를 모색하며 참석자들의 폭넓은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오늘의 러시아 매체 그룹 드미트리 고르노스타예프 부총재는 현재 세계 경제 성장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 엔진 역할은 더욱 두드러지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체제를 통한 협력 심화는 지역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확정한 중점 분야는 각지의 수요에 부합한다면서 이것이 바로 매체 종사자들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캄보자 신문부 브라타비아입니다. 부국 무비선은 개방은 서로 다른 사회 간의 리해를 증진하는 필수적인 길이라면서 매체는 건설적인 대화를 추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며 민심을 잇는 중요한 체계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미국 CNN 코스타스 이코노무 고급 부총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왕성한 경제 활력과 기술 혁신의 물결, 찬란하고 다원적인 문화가 넘쳐나며 역사적 맥락과 관찰 시각, 매체 전통이 서로 다른 국가와 지역이 연결돼 있다면서 다양성은 장애물이 아니라 힘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시아태평양 매체가 더욱 강력한 업계 네트워크, 더욱 충분한 지식과 경험 교류, 그리고 국경과 지역을 넘어서는 협력 방식을 통해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글로벌 전파사무 담당 멜리사 플레밍 부비서장은 우리는 아시아태평양의 목소리를 모아 성장과 번영을 함께 논의하고 세계의 가장 시급한 문제의 해법을 함께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평양경제협력기구리 사회 비서처의 케와카몬 피탕몬지트 집행주임은 아시아태평양 매체 고위층 논단은 개방적이고 활력적이며 회복력 있고 평화로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건설의 각축이 어떻게 기여할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면서 의미 있는 대화는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 폭넓은 시각을 모아 오해를 줄이고 공동의 이익을 찾게 하고 또 협력에 필요한 상호 신뢰를 높여 더 장원한 안목으로 도전에 대응하도록 조력한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기후변화 환경조정부의 셰즐라 하랄 국무장관은 중국에서 파키스탄 경제회랑이 업그레이드 버전 건설이 가속화되면서 두 나라 협력의 중점이 인프라 건설에서 공업화 발전, 기술 협력, 청년 취업 등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국민은 관련 협력 성과를 실감하고 있다면서 이는 매체들이 지속적이고 객관적이며 심층적인 시각으로 널리 전파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는 공동의 서사와 상호 신뢰, 상호 이해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안타라통신 을간디 프라요단토로 편집국장은 공동 취재, 협력 학습, 지역 지식 공유 등을 통해 가축과의 매체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선전부 예빈 차관은 아시아태평양의 미래에는 매체의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매체가 보도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민 간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촉진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측은 전문적인 경험 교류를 확대하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며 고품질의 프로그램 제작과 전파를 권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웬남 외교학원의 응우엔 동아인 원장 대행은 문화가 다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매체 보도가 교량 역할을 한다면서 상호 이해를 강화해야만 진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창 프로입니다. 안도현, 성문진은 천혜의 자원에 입각해 하우스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딸기, 상황버섯, 산야채 등 특색재배 분야에 몰두하여 하우스 경제로 수입을 늘리는 등 토지 자원과 산업을 활성화시켜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향촌진흥의 새로운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과일 향기 가득한 특색재배 산업은 달콤한 수익 증대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딸기와 포도 재배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비닐하우스 안에는 과일 향기가 풍기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풍성하게 수확된 과일은 시장에서 잘 팔려 농가에 두둑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포도 수확이 끝난 후 농가는 유효 포도하우스 자원을 활용해 하우스 닭사육 모식을 발전시키면서 자원의 재활용을 실현했습니다. 현재까지 성문진은 동심채집원, 성문철도구 딸기원 등 두 개의 딸기 재배 기지와 유수천촌 포도 채집원 한 개를 갖고 있으며 해마다 1,500kg의 포도, 4,000kg의 딸기를 수확하고 1,000마리의 달걀을 사육하며 일당 200여 개의 달걀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성문진은 재배 더하기 사육 입체적 발전 모식을 통해 수입 증가 경로를 확장하고 과일 재배 산업에 지속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어 농가들이 치부의 길에 들어서도록 조력했습니다. 성문진 북산촌 상황재배기지의 상황버섯은 높은 약용 및 경제가치에 힘입어 특색재배에 주목받는 인기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성문진은 적합한 기후와 토양조건에 의탁해 정확하게 상황버섯 특색재배를 계획하고 하우스 상황버섯 양식산업을 발전시켰는데 지금까지 25채의 철골 하우스를 건설하고 10만 그루의 상황버섯 균단을 양식 배치했습니다. 대상 건설이 완공된 후 상황버섯 단의 재배 규모는 25만 그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상은 현지 농민 2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인당 수입을 4천여 원 증가시켰으며 누계로 80여만 원의 소득을 가져다 주어 경제적 수익과 생태적 효익의 이중 혜택을 실현함으로써 향촌진흥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산야채 재배의 잠재력을 발굴해 녹색 농업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생태적 우세에 기반해 성문진은 산야채 재배 잠재력을 깊이 발굴, 비닐하우스 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녹색 산야채를 재배하고

건강한 녹색 농산물이 밭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일전 용정시 몽당목축업유한회사, 훈춘시 기릉목축업유한회사가 성급 브루첼라 균병 결핵병 정화장 현장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연변의 특색 우세산업인 고기소사양은 향촌진흥의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국가 동물역병 예방통제정책을 깊이 관찰하기 위해 주농업농촌국은 산업실지의 길부에 과학적으로 계획, 정목하게 봉사, 시행강화 사업체계를 구축해 동물역병 정화를 목축업 전환 승격의 관건적인 조치로 삼았습니다. 사양기업의 수요를 고려하고 맞춤형 봉사를 전개하며 작업장 배치와 생물안전통제부터 검측과정 규범까지의 전과정 지도를 실시하여 정화사업 표준화를 추동했습니다. 이번 심사에 통과한 두 개 기업은 모두 연변황소 지리표시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주체로 예방통제 체계를 구축, 보완하는 것을 통해 중점 역병이 정화표준에 도달되도록 했습니다. 관련 부문은 심사기술 규범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동물원성 감염병에 초점을 맞추어 검측 경보...

전체 결과의 80%는 20%의 원인에서 비롯된다는 80대 20의 법칙. 네, 우리 일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즐겨 입는 옷의 80%는 옷장에 걸린 옷의 20%, 그리고 또 연애 경험의 80%를 보고하는 건 20%의 남녀라는 겁니다. 네, 나이 들수록 80대 20의 법칙을 기억하면 좋다는데요. 알려진 것과 내용은 좀 다릅니다. 살면서 뭐든지 80%를 가지면 훌륭한 것, 나머지 20%를 가득 채우려고 과욕을 부리지 말라는 건데요. 네, 오늘 80% 정도 만족했다면 꽤 괜찮은 하루를 보냈다고 말해도 좋을 겁니다.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의 최요 PD 그리고 제 개미챗 조일광 한어병음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조피디 FM 데이트 주말엔 뭐하지 코너,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네, 주말 계획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 결혼식에 참가합니다. 어릴 땐 많이 친했었는데 나이 들면서 좀 멀어진 친구가 있는데요. 그래도 마냥 기쁘기만 하네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네, 어릴 적 네, 그런 또 진한 우정 네, 그 시절에만 또 나눌 수 있는 우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또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또 진심을 다해 네, 축복하는 네, 자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참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요.

네, 조피디 FM 데이트 주말엔 뭐하지 코너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어서 다음 참여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말에 옷장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제 가을 옷이랑 겨울 옷다 꺼내놓고 여름 옷은 다 이제 정리해 놓으려고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이제 날씨가 완전 가을 날씨로 네, 들어섰습니다. 그래요. 또 감기 조심해야겠고요. 그러려면 또 이제 평소 옷차림부터 신경을 써야겠죠. 그래요. 네, 또 옷장 정리 하느라 하면 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또 은근히 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하게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정선하게 해피라디오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싣고 즐거움을 싣고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잘 사는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잘 산다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마음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잘 산다는 건 화려하게 사는 게 아니라 단단하고 품격 있게 사는 일입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균형을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잘 사는 사람입니다. 아마 잘 사는 사람 하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서 잘 사는 사람하고 그냥 잘 사는 사람과의 이 차이점, 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 해서 또 잘 살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잘못된 선택인 거죠.

0: 정선하게 해피라디오는 매일 이 시간되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FM 91.4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행복을 전하고 기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가끔은 내려놓을 줄도 아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품 셋집살이 보내드립니다.
1: 말고 그 우리 마누라 성격 알잖아. 그 나 오늘에도 집세 못 받아가면 그 호래기 같은 마누라한테 당장 이렇게 된단 말이야.

0: 난단 말입니다. 예. 여보, 여보, 참, 이 아까 또 어디를 갔는가? 참, 어디를 갔으면 차라리 잘 됐다. 또 어디 가서 술을 한 잔 손가락 하고 와야 되지. 에, 간다. 소리란 놈은
1: 이거 어디를?
0: 나의 감독이야.
1: 누구지? 내지? 아니 내놨어.
0: 어디 가거라?
1: 아 보라도 내놨어.
0: 가봐. 아 봄. 아 가마. 돌았지. 내가 돈벌 나갔지. 당신이 사준 다른 차를 가지고 저수당 앞에 가서 돈벌아 척 갔는데 어째 그런지 손님이 없어.
1: 아니 그냥 뭐 벌었지도.
0: 그래 저수당 앞에서 눈을 깜빡. 깜빡하고 가불고 있는데 누구 와서 이렇게 톡톡 치니까 알겠어? 그래서 내 이렇게 보니까 나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겁은 여자가 있을 수 있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을 때 내 보다 그렇게 겁은 여자는 참 아니면 안 있을 때 아 그래서 나보고 찜술 꼭 가다니까 알겠어?
1: 아 그래 어쨌습니까? 어디를 가십니까?
0: 하니까 오 저 영진씨 저 일맥 가다니까 알겠어?
1: 아 그러면 갑시다 하고 내 짐을 탁 가다 싣고 따다다다다 바로 가다 아 그래 빨리 말했어
0: 아이고 그 여자 한국 여자가 좋지
1: 그래
0: 아유, 수고했습니다 더 싶은 척해주고 감사합니다. 또 심은 탁 깨졌지.
1: 어머, 그럼 60원 있구만.
0: 60원 먹었지.
1: 빨리 두자, 빨리 두자.
0: 그래, 두지.
1: 아, 빨리 두자.
0: 그래, 두지. 그래, 두려고.
1: 아니, 이거 참.
0: 아, 선장 지나와서 저 청도, 에, 그 따사 거기를 팩 끌어서는데 무지개 내 코디를 팍 찌르더란 말이야.
1: 무지개 우리 나무네 이거하고 거칠어 나서 보인 거지.
0: 그러게 말 그래서 내일에 척 보니까.
1: 무지개 좀.
0: 아이고, 글쎄. 대구 냄새하고 고기를 굽는 냄새껏 내 코디를 파사 찌렀단 말이야.
1: 아이고, 아, 정신 떠나있어. 아이고, 못됐다, 야.
0: 아이, 그래, 내 선택에 참을 수 있나?
1: 아이, 그래서.
0: 그래서 그 코 찔린 그거 그냥 봉착해보자고 들어가서 양모체 굽는 데가 굽어달래. 그, 갈비는 뜯고, 찌는 뜯고, 그, 그, 코파실 뜯고, 막 쑥 뜯는데, 아 옛날 친구로 만나가지고 똑같이 막 징그레 먹어주고, 나오다는데 너 봤네 걸면 턱 들어지.
1: 아, 그, 그, 그, 어이, 났다,
0: 싼다 해라지, 서른 네 나라.
1: 어, 어이, 내
0: 양대 89원.
1: 아, 세상에. 아, 이거 뭔도. 아, 뭔도 65 밖에 없는데, 그래. 양대 89원 내랑도.
0: 아, 아이고, 그러게 말이야.
1: 그래, 어제.
0: 아, 그럼 먹고 돈 알줄 수 있어.
1: 그러죠.
0: 그래서 그 번돈을 60원 탁 재주고, 당신이 싸준 쌀미초를 탁 덜어 잡히고,
1: 집으로
0: 가고
1: 당신은
0: 나는 가시집을 따라가면 될 거라요.

0: 그래 어떻게 집세 또는 준비됐어?
1: 아직 안 돌아왔는데.
0: 아 뭐야 아직도 안 돌아왔다. 아유 이건 어쩌나. 오늘도 내 못 받아가면 우리 마누라 난리가 날 텐데 어쩌나 이거.
1: 아이고 미안해서 어떡하나.
0: 아 미안하긴 뭘. 아유. 아 그러니까 아직 집에 남편이 돈 벌러 갔다 안 왔다 이거지?
1: 안 왔어요.
0: 그러니까 이 집에 아무도 없다 이런 말이지?
1: 나 있잖아요.
0: 그러니까 여기 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다 그 말이지?
1: 네.
0: 야, 잘 됐다. 이런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다고. 아유, 그 말이 났으니 말인데 그동안 거술도 넘고 남편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 그래, 점심은 먹었나?
1: 아이고, 아침은 굶고 점심은 건네뛰고 저녁은 참는다오.
0: 아유, 세상에. 아이고 얼마나 속이 들겠나. 자 사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내 오늘 점심에 항상 푸짐하게 차릴 텐데 어떤가 우리 저 앞집 삼점집에 가서 그 따끈따끈한 빵냉면 한 그릇씩 드시잖아. 빨리 가라. 어, 그래. 가자. 공항국으로 가자. 가자. 넘어가자. 나도 기소할 테다. 무서워. 남의 집채 한 푼도 안 내고 이게 몇 년째? 공항국에 가자.
2: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가자.
0: 돈 가진 게 조금밖에 없는데 이걸 먼저 가지고 가게.
2: 어, 맞아.
0: 중심에 가서 돈을 가져올 테니 빨리 가라고.
1: 어, 맨날 나서는 거. 나서는
3: 거. 가지도 못해. 뭐
1: 다른 사람 올지
3: 나자. 이런. 아니 그 다음에 집회 살짝마다 배대 터질 것 같아.
1: 아, 너야 그랬다. 난 그닥 많이 터졌다.
3: 어, 야. 돈을 벌었다.
1: 야, 이거 좀 돈 뺏기 모르는 거 말이야.
3: 어휴, 돈을 벌었다. 이제 저 구두쇠 회전감이 내 갖다 그더는가 하면서 돈 가져나가겠다는데 돈은 또 얻는데
1: 야 돈은 어디 어디 내겠는데.
3: 아니 당신이 거리 정지 방법도 잘 봐라.
1: 어 이제 아주 개구야 지금 무슨 거리도 나이도 못하겠어.
3: 아니 방법 잘 봐라. 방법 돈 또 보내
1: 있을구만.
3: 있어?
1: 당신 두겁다.
3: 나이가 보다보다 더럽기다. 내 죽은 다음에 판단을 고쳐보다 그랬거나 언년도 구두쇠 허영감이 내 마음이 있었구나.
1: 가딸로 내 대출하자고.
3: 가딸?
1: 예.
3: 아아 죽는 것도 가딸 죽는 게
1: 있어?
3: 가딸로 죽는 것도 어렵대.
1: 아니 나는 죽었어. 아니
3: 죽었어. 죽었다. 물에 빠진 사람 안 다 죽는 거야.
1: 무슨 물에 빠진 줄 알았어. 빨리 총 늘어져 죽었어. 빨리.
3: 죽었다.
1: 아니
3: 얘도 나 그냥 죽었으면 슬프게 울어야 되지. 이제 가출하다.
1: 아니 나 그냥 형 제대로 죽지도 않았지. 울어도 못 본 게 어떻게 안 돼.
3: 그래 그래. 슬프게 소리 뚝 이렇게 내면서 쌩 울어라 말이오. 아이고 이렇게

0: 이제 슬프게 우는 거야? 아, 그래, 왜 이렇게 슬프게.
1: 아이고, 그래, 진짜 없다. 죽었다.
0: 아니. 가만. 누가 죽었어?
1: 낙인에 죽었구만.
0: 낙인에 죽었어? 아, 가만. 그놈, 차라리 잘 죽었네. 잘 죽었네. 아, 그깟 놈은 살아봤대야. 옆편에 속이나 속일 거니까. 그깟 놈은 일찌감치 그렇게 저승으로 가는 것도 장수네, 장수야. 그건 그렇고. 자, 우선 왔던 김에 시체를 보고 조상이라도 해야겠는데. 그래, 눈을 감았어?
1: 아유,
0: 저 녀석이 왜 두 다리를 쳐들고 저래? 아유, 이 녀석이 죽어서도 민병 훈련을 하나? 아이고, 잘했습니다. 아이, 산에서 아궁질 막았어?
1: 꽃꽃이 아군이 그래.
0: 그래.
1: 뭐 아이 막았어?
0: 아이고, 고양이가 뛰어들어오면 저렇게 되네.
1: 그럼 어떻게 할까?
0: 아, 가만. 내게 방법이 있어. 이럽네.
1: 빨리 먹어.
0: 이제 됐네. 안녕하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인데 누구야? 귀신이야.
2: 도망가다 아, 여보, 내 그게 거저 해보는 소린데.
1: 그래.
2: 이렇게 누워가지고 남은 못 살게 굴어 돈을 벌어 산다는 거는 천하의 멋진 소리야.
1: 오, 정말 우리 답답해.
2: 그러니 이 돈은 우리 집에 저 허영감에게 돌려주고.
1: 그러겠어.
2: 우리 저 고향 마을에 다가 나가서 대필님 밭을 집어 찾아가지고 농사지를 하면 살면 하루 세 끼는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여.
1: 잘 생각했다. 언젠 그렇게 생각한 게지.

여러분께서는 지금 종천하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미련이 남습니다. 내가 좀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후회 없는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요. 모두가 완벽할 수는

허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수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가끔은요, 한없이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심해서 어딘가 찾지 못할 곳으로 숨어든 생물처럼 정말 마음속 깊숙한 곳이 울적하게 요동을 칠 때가 있죠. 네, 그렇게 시작된 우울함은 또 다른 우울을 낳고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한 기분이 들게 합니다. 네, 그 상황에서 헤어날 수 없는 이유는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지만 그 누군가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언젠가 우울한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지만 그 감정선이 너무 자주 내 마음을 흔드는 것 또한 네, 지금 나의 문제이며 숙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음악의 향기 먼저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문유 가수의 노래입니다. 친구야, 잘 있느냐.

한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될줄 알았는데, 네, 그 고민의 주제는요, 평생 가져가야 할 숙제가 되어 갑니다. 나는 여전히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지 못한 채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지금까지 고민하느라 흘려보낸 시간도

너무 많습니다. 네, 참이 구절을 들으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대부분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또 이런 삶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자 했던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해오고 있는지, 네, 얼마든지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 꾸준히 해왔다면요. 그저 멋진 사진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진 속 아름다운 풍경을 누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 그 일기가 쌓여서 한 권의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이 글을 듣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 당신이 쓴 글을 읽을 것이고 그 글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예전부터 하고자 했던 일, 그게 글이거나 운동이거나 혹은 공부여도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해 보십시오. 네, 진보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지만, 네, 먼 훗날 당신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네, 그 작은 시작을 통해서 큰일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나 찾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겠습니까? 네, 미치도록 좋아하는 동시에 탁월하게 잘하는 일을 만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가능성의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멍하니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네, 일부러 시간을 의미 없게 써버린 적은 없었나요? 네, 그래요. 우리는 지금 너무 작은 화면 속의 모습만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 속에 내가 사는 세상에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네,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가서도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느라 눈을 마주칠 기회를 포기하고 또 멋진 풍경을 봐도 카메라로 그 풍경을 찍기에 바쁠 뿐그 자리에서 여유롭게 주위를 둘러보고 감상하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스마트폰으로 풍경을 찍는 사람들은 실제 그 모습은 온전히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스마트폰의 뷰파인더에 들어간 세상만큼만, 딱 그만큼만 볼 뿐입니다. 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사람들의 표정과 자연을 눈여겨보고, 네, 여러 가지 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여도 보시고요. 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곳이고, 어떠한 일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지, 네, 분명 여러분이 놓치고 있던 또 다른 무언가가 보일 것입니다.

사소한 것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은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인생이라는 그림을 완성하거든요. 누군가는 나무보다 큰 숲을 보라 하지만 나무 밑에 풀은 보지 못한 채 말이죠. 내 사소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결국 큰 숲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숲이 되려 하지만 누군가는 숲을 이루는 작디작은 풀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숲은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김선희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고향집 살구나무.

모두에게 사랑받는 화려한 주인공이 아니라 초라한 조연 같아도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여러 사람이 모여 만들어지듯이 조연 없는 주인공은 쓸쓸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소한 사람일지 몰라도 사소함의 소중함을 누군가는 알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숲이 되었다고 그 숲을 이루고 만들어주는 존재를 잊은 채 살아가죠. 모든 것은 사소함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잊은 채 말입니다. 네, 분명 그들도 잡초일 때가 있었고 또 어린 묘목일 때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것들의 위대함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삼 가수의 노래입니다. 작은 날의 행복.

네, 서인옥의 음악 속으로 음악의 향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편함이 열릴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시간 말입니다. 우편함 속의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일 때마다 묵혀왔던 이야기들도 하나씩 풀어내야 우편함 속 어딘가에 공감이라는 공간이 생길 테니까요. 김송림 가수의 노래 듣습니다. 나만의 눈사람.

네, 살아가면서 마음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럴 때는요, 꽁꽁 묶어 넣어 두었던 이야기를 꺼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눈물로 번져 알아보기 힘든 슬픈 기억도 괜찮고요. 상처로 찢겨서 꺼낼 엄두도 못 냈던 아픈 기억도 괜찮습니다. 네, 그죠? 이렇게 가득 찬 우편.

0: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여덟 번째 명작, 요한나 시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네, 그럼 아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요한나 시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백조의 젖을 짜기 위해서 염소 우리로 가는 것을 본 클라라는 갑자기 배가 고파졌습니다. 클라라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해 하이디, 난 지금까지 무엇이든 먹어야 한다고 해서 억지로 먹곤 했어. 무엇을 먹어도 간유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맛이 없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할아버지가 염소젖을 가져오는 것이 기다려져. 그 기분 나도 잘 알아.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던 프랑크푸르트에서의

시간을 생각하며 하이디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 마시는 버터를 두툼한 빵에 듬뿍 발라 그루드에 얹어 가지고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선체로 하이디와 클라라가 맛있게 저녁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짓고 말입니다. 클라라가 산에 온 지 나흘째 되는 날, 깜짝 놀랄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짐꾼 두 명이 침대를 짊어지고 산길을 올라왔던 겁니다. 그 침대는 할머니가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짐꾼들은 할머니의 편지도 가지고 왔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두 개 중 한 개는 데르플리로 가지고 내려가세요. 그리고 또 한 개는 클라라가 오두막에 갈 때면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그것에 놓아두세요. 그리고 이런 말도 씌어 있습니다. 긴 편지를 얼마나 잘 썼는지 할머니는 놀랐단다. 그것은 클라라와 하이디를 칭찬하러 왔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염소들은 그 풀향기를 맡고 빨리 염소우리로 들어가려고 할아버지는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며 일어서는 연습을 하도록 했습니다. 정말 멋진 여름이었습니다. 햇님은 거의 매일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밝게 빛났습니다. 저녁이 되면 햇님은 높은 바위 산을 빨갛게 물들이며 구름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내일은 목장에 가요. 클라라도 같이 데려다 주세요. 하이디가 갑자기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자. 그 대신 클라라, 오늘 저녁엔 일어서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클라라도 목장에 가게 된 것을 매우 기뻐하며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연습하겠다고 합니다. 하이디도 기뻐하며 저녁에 산을 내려오는 피터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피터! 피터! 내일은 우리도 함께 갈게. 그리고 하루 종일 거기 있을 거야. 하지만 피터는 화가 났는지 대답 대신 염소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걷고 있던 돼새를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리한 돼새는 눈치 빠르게 흰둥이를 앞질러 도망갔습니다. 빗맞은 해철이는 허공을 가르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클라라와 하이디는 가슴이 두근거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목장에 갈 일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클라라와 하이디는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내일 있을 일을 이야기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2019년 중국 북경 세계원예 박람회 개막식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구 전체의 생태 균형을 유지해 후손들이 풍부한 물질적 부를 누릴 수 있거니와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고 로금이 짙은 무산을 바라볼 수 있으며 화초에서 풍기는 꽃내음을 맡을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록색 발전과 번영을 추구해야 합니다. 록색은 대자연의 바탕색입니다. 나는 늘 록수 청산은 곧 금산이고 은산이며 생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곧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량원 생태 자체는 무한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종합적인 효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자연을 요래하는 정회를 추구해야 합니다. 적절하게 취하고 절약하라는 말은 생태 문명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간약적이고 적정량적이며 록색 저탄소 생활 방식을 제창하고 사치와 낭비를 반대하면서 문명하고 건전한 생활 기풍을 조성해야 합니다. 환경보호의식, 생태의식을 창도하고 전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환경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생태환경보호 사상이 사회생활의 주류 문화로 자리잡게 해야 합니다.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친환경적 가치관념을 창도해 푸른 하늘과 푸른 대지, 깨끗한 물이 사람들 마음속 깊이 자리잡게 해 깊은 인문적 정회를 형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과학적인 정비 정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생태 거버넌스는 반드시 법칙에 따라 과학적으로 계획해 현지 실정에 맞게 진행해야 하며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고루 돌보아 다방면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인류의 지혜를 부여해야만 지구촌의 생기와 활력이 넘칠 수 있습니다. 생태 거버넌스의 길은 어려움이 많고 갈 길이 멀지만 꾸준히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초를 다투는 정신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못지않게 끈질기게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손에 손잡고 협력하며 대응해 나가는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건설하는 것은 인류 공동의 꿈입니다. 생태 환경의 도전 앞에서 인류는 승패와 영욕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독선 기신할 수는 없습니다. 손에 손잡고 협력해야만 기후변화, 해양오염, 생물보호 등 세계적인 환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UN의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어깨 나란히 동행해야만 록색 발전 리념을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킬 수 있고 세계 생태 문명의 길로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벗들. 어제 제2회 1대1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이 성공적으로 폐막됐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귀빈들도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각 측은 1대1로 공동 건설이 개방과 발전을 실현하는 길이고 또한 반드시 록색 발전도 실현해야 하는 길이라는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중국은 각국과 손잡고 함께 아름다운 지구촌을 건설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벗들. 세대마다 그 세대가 짊어져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생태 문명 건설은 현시대의 기여로 그 혜택이 천추에 전해지는 사업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부터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해 한 세대 또 한 세대 바통을 이어나가면서 생태 문명 건설을 추진해 갑시다. 이제 나는 2019년 중국 북경 세계원예 박람회 개막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지난달 가족들만

0: 우용이 알고 있던 작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직 모든 일이 정식으로 확정되지 않고 세부적인 준비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가족끼리만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입이 무겁고 믿을 수 있는 줄 알았던 지인이 있었는데 어느 모임 자리에서 먼저 말을 내고 말았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던 비밀스러운 계획을 사전 동의 없이 갑자기 꺼내 이야기하는 바람에 저는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아직 비밀인 사실이 외부에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준비가 모두 끝난 뒤 사람들에게 깜짝스럽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소식이 퍼지며 기대했던 설렘과 정성이 사라져버려 아쉬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숨겨두었던 이야기가 먼저 새어나가면서 차분하게 준비한 의미가 퇴색됐고, 계획이 어수선하게 흘러가 조금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며 말을 내다가 가진 숨겨진 사실을 꺼내 드러내다는 뜻을 생생하게 체감했습니다. 말을 내다의 첫 번째 의미는 비밀이나 남이 모르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여 드러나게 하다는 뜻입니다. 숨겨두었던 사실, 비밀, 미공개 내용을 꺼내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만드는 행동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이야기했다는 의미를 넘어 숨겨진 내용이 드러났다는 뉘앙스가 핵심입니다. 말을 내다에는 또 전혀 다른 느낌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비밀이 드러나는 상황이 아닌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고 이야기거리를 꺼내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바로 이야기거리 삼아 말을 시작하다는 뜻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식사를 하며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 때한 친구가 요즘 유행하는 취미 이야기를 꺼내며 먼저 말을 내주었습니다. 덕분에 딱딱했던 분위기가 풀리면서 모두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특별한 비밀이 아니라 일상의 이야기거리를 꺼내 대화의 물꼬를 트는 그 행동이 바로 말을 내다의 쓰임새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대화가 막히거나 어색할 때 분위기를 풀기 위해 여러 이야기를 꺼내곤 하는데, 이처럼 주제를 정하고 이야기거리를 삼아 말을 시작하는 행위를 말을 내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을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1: ...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평소에 몸에 좋은 거 아니었어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생으로 먹으면 간 수치를 폭발시키는 채소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물로 먹으면 몸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거나 샐러드를 챙길 때이 정도는 생으로 먹어도 괜찮겠지 하고 집어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 생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채소가 하나 있습니다. 건강식으로 오해했다가 실제로 간 수치 이상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는 채소, 바로 고사리입니다. 네, 고사리는 반드시 익혀야 하는 채소입니다. 고사리는 대표적인 산나물로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해 익혀 먹으면 분명 좋은 식재료입니다. 문제는 생고사리에는 자연

독성 성분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이 성분은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물질로 사람 몸에 들어오면 간에서 해독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간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생으로 먹으면 간이 먼저 반응합니다. 고사리에 들어있는 독성 성분은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삶고 우려내면 대부분 제거됩니다. 하지만 생으로 섭취하거나 덜 삶은 상태로 먹게 되면 이 독성 물질이 그대로 몸속에 들어옵니다. 간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동하게 되고 그 결과 간 수치가 급격히 오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 간이 약한 사람이나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이라면 그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물인데 왜?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사리는 오래전부터 먹어온 식재료라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전제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고사리는 반드시 삶고 물에 우려내는 과정을 거쳐 먹어왔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이 생략되면 고사리는 더 이상 나물이 아니라 간에 부담을 주는 위험한 채소가 됩니다. 고사리는 샐러드에 넣으면 특히 위험합니다. 최근에는 산나물을 샐러드처럼 생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도 늘고 있습니다. 이때 고사리를 생으로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가장 위험한 조합입니다. 생고사리는 쓴맛이 적어 먹기 쉬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맛이 순하다고 안전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 무심코 많은 양을 섭취하게 돼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네, 고사리는 이렇게 먹어야 안전합니다. 고사리를 먹을 때 반드시 충분히 삶고 여러 번 물을 갈아가며 우려낸 뒤 조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독성 성분이 크게 줄어들고 비로소 몸에 이로운 나물이 됩니다. 귀찮다고 이 단계를 줄이거나 생으로 먹는 건 간을 시험대에 올리는 행동과 다르지 않습니다. 몸에 좋은 채소라도 먹는 방식이 틀리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고사리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몸에 좋은 거 아니었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채소이기도 합니다. 내 면역력이 나빠집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전신 마취 후에 일어나는 정상적인 반응이며 약물 대사가 완료되면 이러한 상황은 사라지게 됩니다. 마취학과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현대 마취제는 비교적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통제 가능한 약물입니다. 그것은 중추신경계통에 대한 기능적 가역적 억제를 일으키는 일시적인 약물로 이러한 약물은 짧은 시간 내에 신체에 의해 분해되고 대사되며 뇌세포에 손상을 주지 않고 뇌의 원래 세포 기능과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약물이 신체에 의해 대사되면 환자의 중추신경 기능이 회복됩니다. 반대로 수술 중에 마취제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으면 많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육 이완제가 부족하면 수술 시야가 좋지 않고 난이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진통제가 부족하면 수술 중 고혈압, 빈맥 등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진정제가 부족하면 수술 중 환자가 의식을 차려 통증을 느낄 수 있지만 말을 할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매일 밤 불면증이나 불규칙적인 수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래 내용은 이런 분들이 잘 들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핀란드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중년기의 불규칙적인 수면, 특히 잠드는 시간이 불규칙적이면 향후 심혈관 질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핀란드 올루 대학교는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 이 학교의 연구 일꾼은 1966년생 핀란드인 3천여 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그들이 46세 일대의 일주일 수면 모식을 모니터링하고 이후 10여 년 동안 그들의 건강 상태를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 불규칙적인 수면이 의학적으로 불리는 주요 불량 심혈관 사건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주요 불량 심혈관 사건에는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 질병과 관련된 비교적 엄중한 사건이 포함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8시간 미만인 사람들 중 잠드는 시간이 불규칙적인 사람의 주요 불량 심혈관 사건이 발생할 위험은 잠드는 시간이 규칙적인 사람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일꾼은 이전 연구에서 불규칙적인 수면 모식이 심장 건강 위험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고 이번 연구 결과는 잠드는 시간의 규칙...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1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병거년 7월 금음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당미 상무위원이며 주당미 석인 호가복이 우리시에서 민족단결 진보 선전을 활동 전개 상황에 조사 연구했습니다. 주당미 상무위원이며 시당미 석인 진공대가 생활이 어려운 교원과 일선 교원들을 위문했습니다. 여름철 여객 운수가 원만히 마무리되는 바 연기하며 새시대 민족단결 진보 시범구 건설 목표 임무를 둘러싸고 민족단결 진보 선전을 활동 전개를 담채로 삼아 연변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화의 이야기를 생동하게 잘 전하고 전주 여러 민족 간부 군중이 마음속 깊이 네 가지 함께 공동체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교양 인도해 연변의 도약과 추월을 다그쳐 주동하는 데 인심을 모으고 힘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연간 우리주는 홍색, 생태, 빙설, 민속 등 자원 우세에 의탁해 30개의 관광으로 왕대, 교류, 융화 촉진 기지를 정성껏 조성했습니다. 호가복은 소영진 오봉촌을 찾아 일부 마을 주민들의 집을 방문해 주민들과 일상 이야기를 나누고 소득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마당이 깨끗하게 정돈된 것을 본 호가복은 연신 칭찬하며 이들이 시범 번복이 역할을 잘 발휘해 이웃들을 이끌고 환경을 더욱 아름답게 조성함으로써 아름다운 농촌이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거주하고 즐기는 행복한 터전이 되게 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호가복은 또 오봉 금광 반일투쟁 전시관을 참관하고 혁명유적 보호 리용과 민박산업 발전 상황에 대한 소개를 진지하게 청취했으며 관광객 접대, 마을 집체 소득 등 상황을 상세히 요회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봉촌은 홍색 유적의 저력이 중후하고 민족 특색이 선명하며 생태 환경이 우수해 농촌 관광 발전의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혁명 유적, 농촌 민박, 민속 체험 등 문화 관광 자원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여행사와의 실무 협력을 강화하며 시장화 수단으로 관광객 방문량을 이끌어내고 인기를 모아 농촌 관광

특색을 살리고 규모를 형성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현지 및 가까운 곳에서 소입을 누리고 부유해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연신소학교에서 허가복은 교육교수를 참관하고 중화민족공동체시 확고히 수립, 교육선행학교 건설 상황에 대한 소개를 진지하게 청취했습니다. 학교가 다섯 가지 하나 교양 실천 활동을 혁신적으로 전개하고 즐거운 교육 방식을 통해 공동체 리념을 일상 수업에 융합시킨 상황을 요해한 후 허가복은 긍정을 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청소년은 조국의 미래자 민족의 희망으로서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형성되는 관건적 시기에 있는 바 청소년들의 중화민족 공동체시 확고히 수립 교양을 잘 틀어지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마음속의 공동체 리념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시 확고히 수립을 학교 운영, 교원 양성 전 과정에 융합시키는 것을 견지하고 교육, 교수 방식을 혁신하며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정확한 역사관, 민족관, 국가관, 문화관을 수립하도록 교양 인도함으로써 청소년의 애국심, 중화혼을 가열층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이어 허가복은 북산가도 단옹사회구역에서 선우하여 행정대청, 홍심역서, 여러 민족 대중이 더 많은 귀속감, 정체성, 행복감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허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 선전교양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여러 민족 대중이 정확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수립하고 다섯 가지 인정을 증진하며 민족단결진보 승격판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전주 각급 당위와 정부는 성류꽃 피어 연변을 비추고 동심으로 공동체의 꿈 구축하자는 주제를 긴밀히 둘러싸고 선전 형식을 혁신하고 활동 담체를 풍부히 하며 내용이 풍부하고 대중에게 익숙한 선전 교양 활동을 정성껏 전개함으로써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이 여러 민족 대중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게 해야 합니다. 통일 전선, 민족, 종교 등 부문의 힘을 통합해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진 전형, 성규홍 기층 선전원을 조직해 기관, 학교, 사회구역, 마을, 군영, 기업, 종교 활동 장소 등에 깊이 들어가 선전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선전 범위를 신흥 분야로 넓혀 공동체 리념이 더 광범위하게 전파되게 해야 합니다. 대중이 참여하기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특색 활동을 정성껏 설계하고 주제 문예공연, 사회구역 취미운동회, 음식 나눔회 등 대중성 활동을 넓게 전개해 여러 민족 대중이 웃음꽃 속에서 거리를 좁히고 감정을 증진하며 우정을 다지게 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 진보 촉진법을 깊이 있게 선전하고 주변일로 주변 사람을 교양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생산과 생활, 이웃관계 속에서 생동한 사례를 발굴해 추상적인 법률 조문을 대중에게 익숙한 일상적인 언어로 전환함으로써 대중이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법률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실천하게 해야 합니다. 다양한 매체 자원을 공유하는 생활이 어려운 교원과 일선 교원을 위문하고 시당위와 시정부를 대표해 전시 광범한 교원과 교육 사업일꾼들에게 명절이 문안과 진심 어린 축복을 전했습니다. 진공회는 생활이 어려운 교원 원춘희의 집을 찾아 그의 건강 상황과 생활 형편을 요해하고 나서 신심을 확고히 하고 곤란을 극복하며 굳세고 낙관적인 태도로 생활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경려했습니다. 그는 교육 부문과 학교에서 생활이 어려운 교원들의 생활 형편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사업과 생활에서 제때에 지지와 관심을 주며 각항 지원 정책을 잘 시달해 실제 곤란을 해결해 줌으로써 그들이 당과 정부의 따뜻함을 실질적으로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 제1고급중학교에서 진공대는 교정 환경을 돌아보고 학교의 운영 역사, 교정 문화, 교원 역량, 교수 성과 등 상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그는 교원들이 교육사업에 대한 열애와 견지를 시종 유지하고 사랑과 지식, 지혜로 학생들의 마음을 밝혀주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전면 발전을 이끄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도록 경려했습니다. 위문 과정에서 진공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교육은 나라의 대계이고 당의 대계입니다. 전시 각급 각 부문에서는 교육 우선 발전 전략을 견지하고 교육 자원 배치를 최적화하며 교원 대우 건설을 강화하고 교육 교수의 질을 높여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잘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스승을 존경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양관 사회 풍조를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실제적인 일을

0: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어려운 문제를 풀어 교원들이 안심하고 가르치며 전념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광범한 교원들의 직업 영리감과 행복감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전시 광범한 교원과 교육사업일꾼들은 당을 위해 인재를 육성하고 나라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며 교육가 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하고 고상한 사덕과 해박한 학식으로 학생들의 성장과 인재 양성을 이끌며 덕지 채미로가 전면적으로 발전한 더 많은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힘써 양성하기 바랍니다. 시당위 상무위원 임어린 경의를 전했습니다. 100년 역사를 지닌 학교로서 북산소학교는 시종 스승을 존경하는 덕육을 일상 교정 생활에 융합해 대대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된 2026년 여름철 여객 운수가 원만히 마무리됐습니다. 연길참무단은 로계로 역에 290만 8천 명을 수송했는데 그중 연길서역은 여객 118만 7천 명을 수송했습니다. 여름철 여객 운수 기간 연변 문화관광 시장의 열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관광, 학생, 연학, 친척 방문과 휴가 등 여러 유형의 여객 유동이 겹쳤습니다. 관할 구역 여객 유동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데 비추어 연길 참무단은 수송 능력을 전력으로 확충했습니다. 여름철 여객 운수 기간 로계로 여객 열차상 해소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혈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정선하였습니다.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족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1: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5년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착실하게 타파여 우리 시를 부흥시키고 선두를 달려 연길의 전환 발전의 새장을 열어갑시다. 미성년 교육 진지 건설을 강화하고 교육 양성 환경을 최적화하자.
1: 작은 손이 큰 손을 잡고 함께 문명을 발전시키자.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한어와 조선어로 고대 식가를 알아보는 쉽게 읽는 고전시 시간입니다.
1: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김수아가 인사드립니다.
2: 친구들, 안녕하세요. 리소현 인사드립니다.
0: 친구들, 지난번 시간에 우리는 백거이의 부두꺼운 초성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우리 함께 먼저 시를 읊어볼까요?
1: 부득구原草送别白居易离离原上草一岁一枯荣野火烧不尽春风吹又生远方秦古道秦翠接荒城
0: 다시 사라지네. 아득히 뻗은 방초는 옛길을 덮고 햇살 받은
2: 걸작이라고 합니다.
1: 6살 이처럼 멋진 시를 썼다니 놀랍습니다. 백거이는 태어나서 7개월에 이미 글자를 알았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그의

0: 부모는 아기 백거이를 안고 늘 방에 있는 병풍의 지와 무라는 두 글자를 가리키면서 읽어주었는데요. 뜻밖에도 그는 기억하였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정확하게 글자를 가리켰다고 합니다. 이처럼 백거이는 청명했을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하여 15, 16세가 되었을 때 시와 문장의 성과도 이미 상당히 높았습니다.
1: 네, 그래요. 당덕종 정원 천연의 백거이는 과거 시험을 통해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려는 려문을 실현하려고 장안에 왔습니다. 당시 진사과의 모집 인원이 적었기에 많은 응시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모아서 시험 전에 당시 정계 혹은 문단에서 명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서 인정을 받고 지명도를 높여 과거에서의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를 원했는데요. 백거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0: 어느 날 백거이는 자신의 시 작품을 들고 당시 국사 편찬과 조선의 중요 문건 서거를 관장하던 저장당 고황을 찾아갔는데요. 시가의 유력자이고 문단의 지배자였던 고황을 만나기는 어려웠고 그의 인성과 칭찬을 받기란 더욱 어려웠습니다. 고황은 백거이가 나이가 아주 어리다고 생각하면서 얍잡아 보았습니다.
1: 네, 그래요. 이름이 백거이네. 그런데 어쩌지? 장안의 쌀 가격이 비싸서 여기서 살기에는 쉽지 않을 텐데 라고 했습니다. 백거이는 말의 풍자적인 의미를 알아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네요. 그렇게 말하고 난 고황은 대충대충 백거이의 시를 펼쳐보다가 저도 모르게 백거이의 식구에 빠져들게 되었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요즘 산책을 나간 적이 있습니까?
0: 네, 저는 얼마 전에 강 옆에 산책을 나갔다가 물오리가 날아서 강에 내려앉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 네, 그래요. 그런데 오리들은 추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친구들은 해본 적이 있나요?
2: 봄이 되니 강물 온도도 같이 올랐나 보네요.
1: 네, 맞습니다. 오늘은 봄의 경치를 담은 시 함께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혜승이 그린 춘강 만경을 보고라는 시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2: 먼저 소식이 쓴 혜승이 그린 춘강 만경을 보고를 읽어보겠습니다.
3: 惠崇 춘강 만경 苏轼 竹外桃花三两枝 春江水暖鸭先知 蒌蒿满地芦芽短正是河豚欲上时
0: 春江晚景, 苏轼 竹外桃花三两枝 春江水暖鸭先知 蒌蒿满地芦芽短 正是河豚欲上时
1: 자, 그럼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읊어볼까요? 혜승이 그린 춘강 만경을 보고 소식 대나무 숲 너머 복사꽃 피기 시작하니 봄 기운 가득한 강물 오리가 먼저 안에 물속은 강가에 가득하고 갈대 싹 돋으니 바야흐로 보고대 물 거슬러 올라올 때라. 친구들, 시의 제목을 보면 알듯이 이 시는 소식이 혜승의 그림을 보고 쓴 제화 시인 것입니다. 제화시는 고대에 유행하던 예술 기법으로 그림의 여백 부분에 화가 자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이 시를 적어 넣는 방식으로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어 시와 그림이 조화를 이루며 서로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답니다.
2: 춘강 만경 측 봄날 강의 저녁 풍경을 그린 혜승의 그림은 지금까지 전해오지는 못했으나 소식의 시가 남아 혜승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0: 혜승은 복근성 근경 사람으로 송나라 초기의 화승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북송 초기에 9명 승려가 심원으로 명서를 떨쳤는데 이 중에서 혜승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1: 네, 그의 오은시는 뛰어난 구절이 많아서 널리 전해졌으며 특히 산과 강의 경지에 날짐승과 들짐승을 더한 해숭 소경이라는 독특한 화풍은 후세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왕안석은 그의 이름을 극찬하며 화가들이 수두룩하나 만년의 해숙만이 내가 최고로 인정하느라 라고 칭송하기도 했다네요. 친구들 과약허의 도화견문지에 해숙은 소경화 즉 화첩이나 선면에 그리는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하는데 특히 겨울철 물가의 쓸쓸하고 황량한 풍경은 다른 사람이 도달하기 어려운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해숭이 그린 춘강만경을 보고 이 시는 소식이 1085년 그가 50세가 되던 해에 지은 제화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식은 왜 해숭의 그림에 시를 썼을까요? 둘이 만난 적이 있을까요? 친구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숭은 소식보다 약 70년 전 인물로 두 사람은 교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소식은 해숭의 요작을 보고 감흥을 받은 거죠. 원풍 8년, 즉 아까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했던 1085년 소식이 황조 유배에서 벗어나 번양으로 돌아가던 중 이 그림을 보고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 소식은 파란만장한 삶을 겪었지만 여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봄의 생기를 포착했습니다. 이 시에는 그의 정신적 암호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0: 중국 고대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문학가 소예서 화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소식은 간결한 별치로 생동함 넘치는 이른 봄은 풍경을 그려내며 으로는 그림의 본래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내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실제 그림을 보는 듯하게 하였습니다.
3: 다른 한편으로는 그림의 경계를 넘어 화풍 너머의 뜻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림의 본래 의도를 재현하는 동시에 그 경지를 확장하고 심화시켜 자신의 포부와 시대 속 풍결을 담아냈습니다.
1: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이

0: 해숭의 그림을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해숭은 아마도 이른 봄에 경물을 통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을 그림에 담으려 했을 것입니다.
1: 친구들이 시에 관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친구들에게 상세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여기에서 하도는 버거의 다른 이름인데요. 봄에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소식은 해숭의 그림에는 없는 이 버거를 언급하여 사람들의 미각을 자극해서 그림에도 생동감을 더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고 바로 버거를 떠올린 것을 보면 소식은 아주 상당한 미식가로 보이지 않습니까? 친구들, 그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시를 읊어보겠습니다.
2: 惠崇，春江晚景，苏轼。竹外桃花三两枝，春江水暖鸭先知。蒌蒿满地芦芽短，正是河豚欲上时。
0: 惠崇春江晚景，苏轼。竹外桃花三两枝，春江水暖。
1: 하려고 하는데요. 첫 구절입니다. 대나무 숲 너머 복사꽃 피기 시작하더니라는 것은 참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소식은 의도적으로 대나무와 복사꽃이라는 상반된 이미지를 선택했습니다. 대나무는 군자의 기계, 복숭아는 또 세계의 화려함을 상징하고 있겠지요. 송대 문인들은 대나무로 자신을 비유했지만 소식은 화려한 복사꽃을 대나무 숲 너머에서 피어나게 함으로써 아량과 그리고 세속의 공손을 암시합니다. 이는 요배 생활을 겪은 후 그의 심경과 관련이 있는데요.
2: 그럼 가장 유명한 봄기운 가득한 강물 오리가 먼저 안에는 단순한 사실 묘사인가요?
0: 여기엔 이중적 은유가 있어요. 표층은 오리가 수온 변화에 민감하다는 사실이지만, 신층에는 실천에서 진리를 안다. 철학이 남겨있죠. 그는 오리를 통해 삶에 몰입해야 시대의 온도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1: 후반부에서 친구들, 물속은 강가에 가득하고 갈대싹 돋으니 바야흐로 버거 때물 거슬러 올라올 때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갑자기 버거가 등장하는 건 주제 이탈이 아닌가 생각을 하겠지요.
2: 친구들의 음성을 녹음해서 보내주면 잘 읽는 친구들의 녹음을 선택하여 방송에서 내보내려 합니다. 친구들의 도전을 기대합니다.
3: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뿐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종서기가 전국 광범위한 교원과 교육 종사자들에게 명절 축하와 진심 어린 문안을 전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조선 국경 78주년과 관련해 조선 최고 지도자에게 축전을 전했습니다.
1: 정설상 부총리가 2026년 글로벌 서비스 무역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계 요원들을 접견했습니다.
0: 올 8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동기 대비 0.8% 상승했습니다.
1: 보도에 이어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제42회 교원들을 맞아 중공장 종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당정을 대표해 전국의 광범위한 교원과 교육 종사자들에게 명절 축하와 진심어린 문안을 전했습니다. 습근평 종석이는 전국의 광범위한 교원들은 장기간 당의 교육 방침을 참답게 관찰하고 교단에서 헌신하며 도리를 전하고 학문을 가르치면서 당과 국가의 사팔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종석이는 새 로종에서 광범위한 교원들은 당과 국가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인성과 실력을 갖춘 인재 육성의 근본 과업을 실행하며 교육자 정신을 대대적으로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고상한 사덕 사품을 활용하고 전문적 자질 능력을 제고하고 민족 풍의 중임을 짊어질 수 있는 시대의 신인을 힘써 양성해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교원 대우 건설을 깊이 중시하고 전 사회적으로 교원을 존경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량완 분위기를 형성하며 교육 강국 건설을 위해 강대한 힘을 결집해야 합니다.
1: 중앙 텔레비전 방송이 전 사회적으로 교원을 존경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양호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교육 강국 건설을 위해 강대한 힘을 결집하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0: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9월 9일 조선 국경 78주년과 관련해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공무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은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습근평 종석이는 78년간 조선노동당의 지도하에 조선인민은 자력갱생하고 단결분투하며 조선사회주의 재반사업을 활기차게 발전시켜왔다고 표했습니다. 특히 근일의 총비서 동지의 인솔하에 조선당과 인민은 경제사회건설을 힘써 추진하고 유년의 발전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더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형제 조선인민은 노동당 제9차 전국대표대회가 제기한 목표와 임무를 실현하고 당과 국가 건설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끊임없이 개척하리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습근평 종석이는 종조량국은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 도우면서 운명을 함께하는 사회주의 우호적인 이웃이며 종조관계를 잘 수호하고 다지고 발전시키는 것은 시종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 6월에 조선을 국빈 방문하고 총비서 동지와 함께 량당 양국 관계 발전의 새 장을 열어놓았습니다. 나는 총비서 동지와 함께 량당 양국 관계에 대한 전략적 인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각자의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국 인민의 복지와 진선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1: 2026년 글로벌 서비스 무역 정상회의가 9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중공조항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정설상이 회의에 참석하고 기조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국제무역의 중요한 구성 부분인 서비스 무역은 글로벌 경제 성장과 산업 승격에서 갈수록 더 큰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글로벌 서비스 무역 정상회의에서 여러 차례 중요한 영상 축사를 발표하거나 서비스 무역회의에 축하 편지를 보내며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협력을 심화하는 실무적 조치를 선포했습니다. 이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확고한 결심,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업과 서비스 무역 발전을 위한 중국의 주동적 책임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당면 국제 경제 무역 고도가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서비스 무역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서비스업의 개방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의 선택일 뿐만 아니라 독일은 세계의 수요라고 표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서비스업의 품질과 효율, 혁신 능력을 제고하고 서비스업의 고품질 발전으로 서비스 무역이 새로운 단계에 오르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둘째, 개방의 선도력을 견지하며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와 편리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포용과 공동 진보로 서비스 무역 발전에 새로운 공간을 확장해야 합니다. 셋째, 인공지능 등 디지털 스마트 기술과 서비스의 공유를 강화하고 디지털 인프라 시설의 상호 연결과 소통을 추진하며 디지털 지능으로 서비스 무역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북경시 당위원회 서기인 윤력이 회의에 참석하고 축사를 했습니다. 부룬디 대통령 엔다이 슈미에, 짐바브웨 부대통령 치온가, 불가리아 부총리 프레프, 유엔 무역발전회의 사무총장 대행 모레노,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총간사 등홍삼 등이 화상 또는 현장에서 축사했습니다. 정상회의 이후 정설상 부총리는 서비스 무역회 전시관을 돌아보고 전시 단위 관계사들과 상호 교류했습니다. 9일 오후 정설상 부총리는 선호하여 프레프 지원가를 접견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중국은 각 측과 함께 전통적 친선을 다지고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강하며 서로의 핵심 리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하고 중점 영역 협력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하며 호혜상생 과정에서 현대화를 함께 추진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외국 정계 요원들은 중국과의 친선 관계를 깊이 중시하고 제 분야의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하며 상무 관계가 더욱 큰 발전을 이룩하도록 추진하려다고 표했습니다.
0: 공문포도 판공실이 9일 출발 15차원에는 개를 두제 소식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중앙통일전선부, 중앙사회사업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전국종협,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관계자가 15차원에는 전망계획기간 사회주의 민주발전과업을 설명했습니다. 15차원에는 전망계획기간 우리나라는 각 민주당파와 무소속 인사들이 당과 국가의 중심 과업에 집중해 정책 건의와 자문을 하도록 지지하고 당내 지식 민주감독을 실시해 계획 실시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15차원의 전망계획기간 우리나라는 여러 민족들이 공간, 문화, 경제, 사회, 심리 등 전방위적으로 융합되도록 추진하고 중화민족의 대단결로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 추진하게 됩니다.
1: 계를 보도 장정정신 이어받아 부흥의 로정에서 힘차게 나아가자 오늘은 주황홍군 장정 출발지 중 하나인 복건성 장정을 찾아 홍색당의 기운으로 정신력을 다지고 생태를 바탕색으로 산업을 지탱력으로 삼아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신시대의 목소리를

0: 들어보겠습니다. 1934년 9월 30일 성모령 전투의 포연을 뒤로하고 산에서 내려온 6천여 명 복건 서부지역 자제병들이 이곳에 집결했습니다. 그중 1600명은 장정 복건 신병 훈련소의 새 전사들이었습니다. 복건 용암시 장정현 중복초는 송모령 기슭에 자리해 있습니다. 1934년 9월 말 홍군 제9군단은 이곳에서 결집해 결의를 다지고 2만 5천리 장정에 나선 주왕주력 홍군 8만 6천 명 중 2만 6천여 명이 복건 서부지역 자제들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전쟁의 포효는 사라졌지만 혁명의 유전자는 이 땅에서 대대손손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 장정현은 홍색 문화관광 공간을 정비해 완전한 홍색 관광 코스를 내왔습니다. 중복촌 촌 피복률은 79.55%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의 수토류실 관리 모델은 유엔 생태보건의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장정현 수토보전센터 아퀴주임은 수토보전 탄소흡수원, 정강류역, 수원함양림 강화 등 사업으로 생태청정 소류역 시범지를 만들고 생태보호보건에서 생태상품 개발로 관리 모델을 승격시키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진강 장정산업단지는 진강시와 장정현이 공동 조성한 복건성 제1진 산해협력 산업단지입니다. 최근 한 방직기업이 최신 와류 방적기를 도입해 전자동 스마트화 생산을 실현했습니다. 기업 관계자 진우군은 산해협력을 통해 장정에서도 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며 현재 10억 5천만 원을 투자해 고급 방적 30만 방추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용암시의 전체 지역 생산 총액은 3,500억 원을 넘어섰고 1인당 GDP는 13만 원을 돌파해 전국 중점 로혁명 근거지 도시 가운데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산업발전의 새 로정에서도 로혁명 근거지 주민들은 혁명에서 앞장서고 생산에서 선두를 달리는 우량한 전통을 이어가며 홍색 땅의 기운으로 정신력을 다지고 생태를 바탕색으로 산업을 지탱력으로 삼아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신시대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 국가통계국이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동기 대비 0.8% 상승하면서 온건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공업 생산자 출고 가격 지수는 동기 대비 3.8% 상승하면서 안정한 흐름세를 유지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관측센터 분석예측처 료남촌 경제사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8대류 상품과 소비수중, 식품, 담배, 술, 그리고 외식류, 주거류 가격이 하락하고 나머지 6개 부류의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교통통신료 가격은 2.5% 상승했으며 국제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국내 정제유 가격이 9.3% 올랐습니다. 국제 일반 상품의 가격 상승 영향, 국내 산업 전환과 승격이 일부 업종의 수요를 견인하면서 8월 공급 생산자 출고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4%, 동기 대비 3.8% 상승하고 상승폭은 전월 대비 0.3%포인트 확대되었습니다.
0: 2026 중국 국제 서비스 무역 교역회가 9일 북경 수강원에서 개막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기획 원년에 치르는 첫 국가급 서비스 무역 종합교역회로서 본기 교역회는 개방 확대, 협력 심화, 혁신 선도라는 3대 기능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더 많은 중국 서비스가 해외로 진출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 교역회는 주제 전시 핵심 구역에 최초로 중국 서비스 전시장을 설치하고 각지 서비스 무역 분야의 혁신 성과와 전형적 사례를 선보였습니다. 이밖에 여러 특별 전시에서 최초로 해외 진출 서비스 구역을 마련해 중국 기업의 국제시장 진출에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고 우수한 중국 서비스의 세계 진출에 힘을 보탰습니다.

0: 7개 특별 전시 중 환경 서비스 전시는 에너지와 환경 서비스 전시로 확대하거나 개편하고 에너지를 핵심 주제로 삼아 세계 에너지 전환에 능동적으로 호응했습니다. 건강보건서비스 특별전은 최초로 미래 의료기술 산업 첨단 전시장을 설치해 중소형 과학기술 혁신 기업의 성장 무대를 제공했습니다. 공사 컨설팅과 건축 서비스 특별전은 중국 건설의 전반 사슬 서비스 능력을 선보였으며 여러 신기술을 처음 공개하고 시연했습니다. 참가상 송홍경에 따르면 기업에서 자체로 개발한 건축 공사 지능형 검측 로봇은 시중에 류사한 장비와 달리 사람이 일일이 조작할 필요가 없이 자율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지능형 검측 로봇을 사용하면 검측 효율을 50% 내지 60% 향상할 수 있고 장비 검측 정확도가 95% 이상에 달하며 공사 시일을 5% 이상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회에서 90개 국가와 지역, 국제기구가 전시와 회의를 개최하고 주변국 노르웨이는 국가 전시장을 설치했습니다. 9일 오후 노르웨이는 현장에서 개관식을 진행했습니다. 론단 행사를 보면 9일에 2026 전자상거래 대회, 디지털 무역 발전 추세와 첨단 론단 등 세 차례 주제 론단을 진행합니다.
1: 중공조항이 비준을 거쳐 조항규를 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가 제20기 조항위원이자 14기 전공인대 사회건설위원회 전 부주임위원인 손소빙의 중대규를 위반, 법률 위반 문제에 대해 립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손소빙은 리상과 신념을 상실하고 초심과 사명을 저버렸으며 당정의 중대한 결책과 보지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변칙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에 다스리는 주체 책임과 제일 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조사에 저항하고 미신 활동을 벌였습니다. 조항 8항 규정 정신을 위반한 채 금품을 불법 수수하고 개인 클럽을 불법 출입하며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회에 참가하고 향락을 추구했습니다. 조직 원칙을 위반하고 조직의 서면 조사에서 문제를 사실대로 설명하지 않고 간부의 승진과 직원 채용 등 업무에서 타인에게 불법 이익을 챙겨주었습니다. 정념 최저선을 상실하고 직권을 이용해 자녀가 개인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묵인했으며 직권을 남용해 친족의 경영 활동을 도왔습니다. 사법 활동에 불법 개입하고 간섭하고 가풍이 바르지 않으며 가족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데 소홀했습니다. 직무 편의를 이용해 타인의 프로젝트 심사, 공사 수주 등에 도움을 주고 고액의 재물을 불법으로 수수했습니다. 손소빙은 당내 정치규를, 조직규를, 정념규를, 업무규를, 생활규를 엄중하게 위반하고 엄중한 직무 위법과 수례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 성질이 엄중하고 역량이 앙대하므로 반드시 엄숙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 규를 처분 조례, 중화민공화국 감찰법, 중화민공화국 공무원 정무 처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항규를 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연구와 조항정치국 회의 심의를 거쳐 손소빙에게 당적 제명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감찰위원회는 손소빙에게 공직 면직 처분을 내리고 당 20차 대표 자격을 중지하며 규를 위반과 법률 위반으로 챙긴 불법 소득을 전부 몰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손소빙의 범죄 혐의는 검찰 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심사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재물도 함께 이송합니다. 당적 제명 처분은 조항위원회 전원회에서 추인하기로 했습니다.
0: 천궁 수업 향항 오문 특별편 우주 수업이 9월 9일 진행되었습니다. 신주 23호 승무조의 주양주 장지원 그리고 향항 출신 최초 탑재 전문가인 려가영이 과학 시연과 천지 대화를 펼쳤습니다. 향항과 오문의 전체 중소학교 학생들이 생중계로 함께 시청하며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진보를 체감했습니다. 새 우주 비행사들의 간단한 자기소개에 이어 천궁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령장 조양주는 먼저 천궁 우주 정거장을 안내했습니다. 정거장의 천화 핵심 모듈, 문천 실험 모듈, 몽천 실험 모듈 등 3개 모듈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천화 핵심 모듈은 정거장의 두뇌로 전체 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으며 승무조 일상생활의 주요 공간입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소라,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은 메히코 정상계가 중국 메히코 친환경 에너지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회 베라크루스 국제에너지 대회가 8일 메히코 동부 베라크루스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여러 메히코 관원과 에너지 분야 전문가, 기업 대표들은 기자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중국 기업이 메히코와의 에너지 협력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전망이 매우 밝다고 표했습니다. 베라크루스주 경제항구개발부 에르네스토 페레스 아스트로가 장관은 우리는 중국 기업의 전략 동반자가 되어 친화적인 투자 환경과 산업 형태를 제공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메히코는 국제 협력이 필요하며 중국 기업이 적극 투자하고 선진 기술과 경험을 제공하길 바랍니다. 메히코는 더 많은 중국 대표단을 초청해 현지의 투자 기회를 소개할 것입니다. 메히코 에너지부 후안 호세 비달 아마로 차관은 개막식에서 베라크루스는 탄탄한 석유 가스 산업 기반과 주요 항구 에너지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풍력과 태양광, 수력, 그리고 생물 에너지 등 프로젝트를 추진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자원 예비를 발굴하려면 기술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전문 인력을 더 많이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라크루스주 토목공정사협회 울리세스 세르반테스 에스피노사 회장은 청정에너지 기술과 설비 분야에서 우세가 뚜렷한 중국은 멕시코의 재생에너지 보급과 확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연간 중국 기업들은 공정건설, 설비 공급, 프로젝트 협력 등 방식으로 멕시코 신에너지 발전에 참여했습니다. 중국 에너지 건설 그룹이 수주한 푸에르토 페냐스코 태양광 발전소 2기 공정은 2025년 4월에 준공하고 중국 전력 건설 그룹이 수주하고 시공을 맡은 파차마마 태양광 발전소는 2020년에 완공했습니다. 중국 원경 에너지 국제유한회사가 개발에 참여한 육하탄주 반도 재생에너지 풍력 프로젝트도 2020년 7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시장 측면에서 보면 중국 신에너지 제품은 점차 메히코 경제사회의 전반에 융합되고 있습니다. 비아적 베라크루스 판매 고문인 노에 에르난데스는 베라크루스 시장에 진출해서 1년 만에 제품이 현지 소비자들의 인정을 받았고 신규 고객 중 대부분이 친인척과 지인의 추천으로 구매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가 보유한 제품

0: 한국과 메이코 간 녹색 에너지 협력이 제품 무역에서 프로젝트 투자, 기술 협력, 산업 사슬 협력 등 분야로 확장하면서 상호 리익과 공동 발전을 실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메이코 정상계가 중국 메이코 친환경 에너지 협력을 높이 평가한 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선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2부 역경을 이겨내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자 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로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수자원 거래로 난제를 해결한 내몽골 알샤맹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아시아 태평양 매체 협력의 세 장을 함께 서내려가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2부 역경을 이겨내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자 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方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이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이 되거뒀습니다. 신조 발사에서 교룡호 지역, 상하 달 착륙에서 화성 탐사에 이르기까지 또 5세대 통신 기술, 모바일 지불 등을 비롯해 많은 영역에서 대단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칩과 같은 영역에서 일부 국가의 견제를 받았습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며 이런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5: 최근 몇 년간 중국은 과학기술 혁신 분야에서 일련의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원인으로 일부 분야에서 출발이 늦어 세계 선진 수준과 적지 않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핵심 분야와 견제 당하는 곳에 큰 공을 들이며 정례 역량을 집중시키고 전략 먼저 습근평 총서기의 연설 한 단락을 듣고 오겠습니다.

0: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2: 한 알사민은 내몽골에서 물이 가장 심각하게 부족한 지역입니다. 알샤멘 전체의 평방킬로미터당 가용 지하수량은 952립방미터, 지표수량은 2600립방미터에 불과해 전국 평균보다 많이 적습니다. 물 부족은 알샤멘 경제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병목이었습니다. 알샤멘 수무국 수정수자원과의 교염과정은 빈약한 수자원과 각 업계의 수자원 수요가 날로 늘어나는 난제에 직면해 최근 몇 년간 알샤멘은 정책 창구 기관을 부착해 수건 거래 개혁을 황하류역 생태 보호와 고품질 발전 전략을 관철하는 핵심 수단으로 삼고 다양한 형태의 수건 거래를 적극 추진해왔다며 혁신적인 조치로 수자원 배치 난제를 해결하고 자치구 내에서 단기 수건 거래의 상시화를 가장 먼저 실현하고 황하류역 성과 자치구 사이의 수건 거래 용매 돌파를 실현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책 혜택을 발전의 시로로 전환해 물 부족 지역에서 상시화 수자원 배분이라는 새 길을 모색했다고 말했습니다. 물 부족 병목 미도 기록 등 표준 절차를 전면 규범화했습니다. 거래 전에는 조사원이 되어 수요와 공급 쌍방을 정밀하게 접목하였고 거래 중에는 본사원이 되어 각 측을 조율해 거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거래 후에는 감독원이 되어 기업이 법규에 따라 물을 사용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전 과정 폐쇄형 관리를 실현했습니다. 아울러 가격 형성 기재를 정비해 수건 양도 가격과 현지 실정을 반영한 유형별 거래 지도 가격을 마련하고 황하 지표수 1립방미터당 1원 80전, 지하수 1립방미터당 1원 50전 내지 2원의 지도 가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리익과 경영 주체의 권익을 함께 거래해 시장 기대를 안정시키고 수건 거래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했습니다. 알샤멘은 또 혁신적인 거래 모델로 다원화 수자원 배분 구도를 구축하는 데 조력하면서 선간 수건 거래도 적극 모색했습니다. 2025년에는 사천성 갈제주 아바현과 두 건의 지역 간 수건 거래를 성사시켰는데 거래 총량은 1180만 립방미터에 달했습니다. 이는 황하 류역 선간 수건 거래의 돌파를 실현하고 내몽골 자치구의 지역 간 수자원 최적 배분의 새 국면을 개척하여 황하 류역 협력과 발전의 생생한 실천 사례를 제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0: 오늘은 아시아 태평양 매체 협력의 새 장을 함께 써내려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9월 5일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번영의 길을 함께 구축하자 매체의 공감대와 행동을 주제로 한 아시아 태평양 매체 고위층 논단이 광동성 심수에서 열렸습니다. 사실역의 나라와 지구, 유엔기구, 국제기구에서 온 400여 명의 대표들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매체 협력 심화에 초점을 맞춰 대화로 발전에 관한 공감대를 응집하였고 협력으로 전파의 목소리를 키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성장과 번영의 매체의 힘을 보태기 위해 힘을 이바지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이구 중국의 해가 개방, 혁신, 협력 세트의 중점 분야를 제기하고 아시아 태평양 협력의 경로를 모색하며 참석자들의 폭넓은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오늘의 러시아 매체 그룹 드미트리 고르노스타예프 부총재는 현재 세계 경제 성장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성장 엔진 역할은 더욱 두드러지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체제를 통한 협력 심화는 지역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확정한 중점 분야는 가치계 수요에 부합한다면서 이것이 바로 매체 종사자들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캄보자 신문부 브라타비아입니다. 북북 무비선은 개방은 서로 다른 사회 간의 이해를 증진하는 필수적인 길이라면서 매체는 건설적인 대화를 추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며 민심을 읽는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다원적이고 책임적인 매체 환경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때로 안데스통신 펠릭스 파스 사장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플랫폼이 정보 생태계와 뉴스 소비 방식을 크게 바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술 혁신은 정보의 전파 능력을 크게 높였지만 관건은 언론의 책임을 다하는 전제하에서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아시아 태평양 매체가 디지털 전환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전문 교류를 촉진하며 책임있는 AI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미국 CNN 코스타스 이코노무 고급 부총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왕성한 경제 활력과 기술 혁신의 물결, 찬란하고 다원적인 문화가 넘쳐나며 역사적 맥락과 관찰 시각, 매체 전통이 서로 다른 국가와 지역이 연결돼 있다면서 다양성은 장애물이 아니라 힘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시아 태평양 매체가 더욱 강력한 업계 네트워크, 더욱 충분한 지식과 경험 교류, 그리고 국경과 지역을 넘어서는 협력 방식을 통해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글로벌 전파사무 담당 멜리사 플레밍 부비서장은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의 목소리를 모아 성장과 번영을 함께 논의하고 세계의 가장 시급한 문제의 해법을 함께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평양경제협력기구리 사회 비서처의 케와카몬 피탕몬지트 집행주임은 아시아 태평양 매체 고위층 논단은 개방적이고 활력적이며 회복력 있고 평화로운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건설의 각축이 어떻게 기여할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면서 의미 있는 대화는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 폭넓은 시각을 모아 오해를 줄이고 공동의 이익을 찾게 하고 또 협력에 필요한 상호 신뢰를 높여 더 장원한 안목으로 도전에 대응하도록 조력한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기후변화 환경조정부의 셰즐라하랄 국무장관은 중국에서 파키스탄 경제회랑이 업그레이드 버전 건설이 가속화되면서 두 나라 협력의 중점이 인프라 건설에서 공업화 발전, 기술 협력, 청년 취업 등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국민은 관련 협력 성과를 실감하고 있다면서 이는 매체들이 지속적이고 객관적이며 심층적인 시각으로 널리 전파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는 공동의 서사와 상호 신뢰, 상호 이해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안타라통신 을간디 프라요단토로 편집국장은 공동 취재, 협력 학습, 지역 지식 공유 등을 통해 각국과의 매체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선전부 예빈 차관은 아시아 태평양의 미래에는 매체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매체가 보도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민 간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촉진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각 측은 전문적인 경험 교류를 확대하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며 고품질의 프로그램 제작과 전파를 권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웬남 외교학원의 응우엔 동아인 원장 대행은 문화가 다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매체 보도가 교량 역할을 한다면서 상호 이해를 강화해야만 진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부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0: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시간 노래 한마당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오늘도 40분간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김동진 작사, 김범도 작곡, 박경숙의 우리네 연변이요.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칭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그리고 연길 용암의 재중심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칭칭 FM 라디오 앱에서 연지 중허 광보 검색하시면 청취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연지 롱메이 APP를 다운로드하시고 생방송 듣기에서 저희들 방송을 클릭하시면 또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라디오 수신 지역이 아니거나 라디오가 없으신 분들 휴대폰으로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많은 분들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연변은 봄날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함창도 작사 김학렬 작곡 장홍연의 노래입니다. 79149번, 노래방 번호 79149번입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연변은 봄날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 79149번, 79149번이었습니다. 네, 이 노래는 함창도 작사, 김한결 작곡, 장홍연의 노래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할 우리네 연변이여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진 작사, 김범도 작곡, 박형숙의 우린의 연면이었습니다. 자,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가야금 열두 줄로 한을 달래며 가야금 열두 줄로 한을 달래며 아리랑 열두 곡에 용케 넘었소. 아리랑 열두 곡에 용케 넘었소. 한 폭이 작은 풀도 무심히 볼 수 없는. 한 폭이 작은 풀도 무심히 볼 수 없는. 산이여 강이여 우리네 연변이여. 산이여 강이여 우리네 연변이여. 산이여 강이여 내 정든 고향이여. 산이여 강이여 내 정든 고향이여. 우리네 연변이여. 우리네 연변이여. 하늘이여 땅이여 우리네 연변이여. 하늘이여 땅이여 내 삶의 터전이여. 하늘이여 땅이여 내 삶의 터전이여. 우리네 연변이여. 우리네 연변이여.

자, 아래로부터 세 번째 줄. 산이여 강이여 우리네 연변이여 이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 우리네 연변이여 안 들립니다. 연변이여 명심합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한 번만.

0: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김동진 작사, 김범도 작곡의 박경수 가수가 부른 우리네 연변이어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 가능합니다. 칭팅 FM 라디오 앱에서 옌지 중허광보 차우시행위 검색하시면 청취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길 융합매체중심 APP, 옌지 롱메이 APP에서 역시 라디오 듣기가 가능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네 연변이어 2절 부분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晚上十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放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送

0: 11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身躯，我知道。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综合广。

0: 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纵横。

0: 前五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是火锅。自我介绍一下，我之前是一名云南的警察，之前是一个中缅边境派出所的民警。哇、wow.

朋友们，还有楼上的朋友们，下午好哈。我叫高寒，高寒。其实我是一个富二代。我爸是养鸡的，养了10000只鸡。